0: 생각나면서 드링기 체진 군두기는 시리즈에 나온 행계 소롱어 주시야기 체진 당구 대기는 하스 총기를 딱서 취소 인류 최강 준비의 권시 염주 수기인 편종 胡府 行列 인내 유월마저초배 行列 퇴로 신숨 대회 회 인배 딱서취 팅럽 行列 퇴례 링키 인류 최강 두보 외세 하장 대회 유비시 티나 인류기 최제 춘진 전부타 세리당 퇴배 권에 외주바 출류 최 전부 갸고 서기 직구 콜규 눈된 제발에 꽃이 가르보 기수 약라 뷰그 타고 마세 세마량 누구 뷰네 계산 상고 유비시
1: 너스 다 님아 이미네 펀종키 서버케주탄 짐주소 야구 매배왕게네 모체탄 신도 티리 다 대장게 배부 매비스르발레
0: 문해지라
1: 다 이내레 다자 차샤비네 직내 강사 최칸타 니네네 짐주라소 뜻되비주자마이네 로지 투시 상마야 당한난조 모제탄 신도 한국디는 뉴야 유브탄다 최야 유브딘데시발레
0: 문해지라
1: 타과르투 콘리아 로지 라이크랑게 모제남베 체진난로리아 직도드자마이네 리뉴키 최간 디더부 최더릭 조총어티네 민남리아 편도 침부시 주인의 리슴기지발레
0: 라오아나 다 첸제베 링퀸토 청진 첸제리아 딘제 규림시불 소경 네미 제베이나 신내 경외기 계살 교수 쇼진 치범마 세기나 신내 튼제기 비제 토르타 변조 편제디 내래 치료 딘부 친제 링뉴 女具七星 开具文学特别萨堆停入行列给那么是文心有的苏南下了那是这个那么说他谈论你龙安前军的别恰贵古族给港子推堂大大几个月的当子去给你来的萨堆行列批给给团文里亚谈不明难解的呢人女车安给那么长藤井切西开金的亚济难解托长社会给行列批给给居民女秀余贵塞瓦堂这贵行列秋秋人波里亚滚地脚步大难解的呢哈斯坦他呢将用给萨堆停入行列比赛托为
1: 批给用完，别村对那把他，那个邻居娘苗奶奶三男又不听这几的下了。那是，他前的车刚提的不行，就那玩点点，他跟那忙不去，越是不离生气是罢了。
0: 老王，听这一段子嘛，那地铁里啊，可能坐呀，他，嗯，刚刚看这车，原本他也没呢，看这是哪又被铁里啊，露出来看人家，模特呢，我就是那种那属于了。来是来是，他听啊，快被接下来先到琼儿西归人呢，打字区给前面，十八米，双东端给来给外，十八套新长二七啦，苏龙关心。 三军没被团员通话，眼睛去出在黑白切换机的鉴别，到军队我才给扩展没当完他，忙着给作业满内套话，新来团结了呀，扩展给领情侣先吧，两个公路群话，天空决策忙话，原来给出去干部也不少，那段忙大机团员不听得起这段了。
1: 那
0: 他听俺批给给干那三两个切多，打字区给伊呢，新来团创始停入间给批给名字点给难解，人类的做抗议，南站提各局连。 天气车速被拖，切到那么艰难些，啥都行列，啊，人民间谈，人类间，女间间给巧说，古尔观点大难又不提得起的下。
1: 嗯，
0: 那第一嘛，才南站团军用完他，偏在团班建林前个切到伊呢，打字区给人类地主抗军局的伊呢，新来谈创始停入间给，昨天前归南就难些，啥子建林谈。 秋坛落李拉仓娃，蒙古人家表示了，东家母体吃了大南亚，三军没被团员统治大南亚，他出差给黑白七娃说给，三队新来给刚硬里亚闽南界，三年给苦留了，人类给村子南亚他，出了菜人吧，给差了，推到德西村林七娃说给，你不实际都对别，人类吃个南京，湖南南界 ，AI 人类用这村子来在他，他能行，用这丁色切界。 地主给单位建厂立体区呢，沙头项目塘将到我在介绍的各部用位，单位六只春节特别过年呢，各种难断呢。他教学了十个几个美国娃，我才都透过一部电视说那些。明年请了一个呢，打字区给人力车安卡塘不断了呀，确定起我出版难落了。但什么塘谁用项目过些说，新来团在塘，每个区域不嘛些，看到可以给立功七八塘，起来卡几里呢？
1: 扩展建林塘，铁松一年嘞，能够有不停的几里下了。嗯，来塞了。等我那去让给我这差错不是咱难算了。来塞。嗯，但前呢，去让了呀，木头呢，跟着学校这里啊，人力车间提，六只皮具七八九几里罢了。当然，就落到检查第一年嘞，能够给车间停着，但伢的那老里那嘞，落到检查也不用过了吧？是是是。第二年第二年，怕出多少钱呢？年年呀，嗯，米色开就是那咱们那样个那做做的那。 tumbab liya tugu yorbal. Tumbab tiya liya yang minzhoye cha kandrisa juinal.
0: Lese zhoga la, ta di tiya la chengshi chemo ta mitab rignu soge lakze sarshio liya dienje rignu chogan ki gyurim shibu liyino renggui jengi tondam cunzien che tubje le tumbab chige yinan ta gyunten ki guyju yoji che tubu yubu dinte zirisha la.
1: Nos.
0: Ta kwa le ju di yin tor shira zhugur bal min chige lego domna dike che tubu yinan ta titan chepji yinan rignu chogan ki yinan lo shibu gizar yungwa che nan je yinan nimu ju yi rin liya chogan ji ne tumbab rinpo tangbu shamo pinggu di yinan gyama nyedon ta senyo di yinan gyama shibgeng upju yin chu nan je su gyun ki dipzu le dup kashi yi to yor su nan dwal ta di yinan aran zu satu xing ne ki tuzi ji liya chi lokhor shibu ru tewe su gyun ki tuengi namba ji liya gyundo chenpo chung yu bat nire jirat wana ma se jilu nyedon nishu zachu lor dak zi chu tingrab xing ne tuengi ling kui ki rinru chu gan nishu par gyagi namba ta ta dipzu ki si gyun chi ru donwa ta dha nan je yin rigi tumji ta chengping zu ju so ki mengshi jigu le la canwa chi jigjor nan je rinru dipzu ta nye gyung chi dan sab cui shib hu da che zi yu bat nire jirat xa la
1: le se le rinru chu gan ki ma la ka tiwe tugu chang do dang wa ta lek che ya bu chung bi ne chi su pen jong ki xing le tun ki tie lia ga zhi qian bu xi zhang yong zhi sim ki zhi duan le
0: wo ne ta ran zhi le
2: qi yi ji dian cha bie guo qiu ta neng ju sim jian pi wei qu ni ta ci ri chu ge wo za de dam ta ni Mongsi Jumi Nawe Po Ram Yi Gikar Ni Pyo Chong Rung Chin Yen Chin Li Hong Pyo Ge Rung Chin Ki Sen Zhe Nang Se Jumi Si Bi Li Zhen Ti Ji Na Pa Tien Ge Ni Mu Tiong An Zui Li Zhen La Tu Gu Ru Yu Bu Xiu

0: 생겨남 초 무튜는 행게 초야 드링키 체진이부디 모주슈기 체진이부디는 취미 류제 전초 200골키 체진 딘제지 행게 초야 냠주슈야이 진데게베 체니슈니닌키 공모 미수 취미 류제 전초 금니부 게급 뉴슈 칸토고 초도 타고초 제고마 초콩키 체지기 진도 토리아 취미 미지키 신도니 사르토데도 고조기 제고마 초콩리아 미게 체지기 진도리아 취미 숨 진도리아 슈규부타 텐조 루카키 까저 구탄 청충 숨구이 토네 앙탕불랑디 진도키 신도사브데유 디니 포르테 까저 구탄 청충 나게기 미지기 미게 점링키 신도레 교부유브지 통촌 진도 난라 미수 취미기 토체 미니 탄 청충 게게 시숨 총유브지 미지키 기베 정초키 통총키 신두디 미 니탄 청중 싱안 인싱 취미 미지키 신두레 토총유 디루 강총탄 지디 탁틴 핑팡볼로소 자자치웨 진두 남장 통마 칸륜 체유바타 취미 진두 나로리아 좀제 야고토바디니 락제 피게키 제부냐지임브지
1: 라슈자 다 취미 진두디 니레 녜이니레 다 통중알
0: 노사
1: 구조 제고에 토리아 미타 취미 냠레 체브디나 제고시비 작단 세스지리아 교르민도게 제도 와 다타 땡기 구조 제고에 토리아 취미 숨주 소주게 자수 락바 땡제기나 미지기 르모 제동 지게 님도 구조 준야 중교르기 양지세야 시제동 체송알 선도이나 샤브 첩듄 집에 나로라 신지베 촉베 첩듄나 슈제 취미 타 냠도 샤브 첩유베디레 제도 와 티민 쿠베 接下来新到琼儿西部一呢各地震度了给各居住地如果出给出去出塔居民年冬亚民恶军恶处许过提推送不了西群德民帕帕塔震度南站恶军恶纪南落了将南震度南站你是自己以为的他勤赞塔中央索金索客观前部古里亚客部的这些的话呢震度第一呢米塔出借电热纪纪南度震度切不西一部马赛中国的民宿居民日间天来给
0: 莫西切莫西干一部日子也算那下了。嗯，那学长，他突然你也人了呀？你到你手中来怎么领去全面创新期？你说什么领了呀？毕竟图操作之余不谈，他城市人文班西部一年来创新套了呀，全都苏丹去怎么领毕业不谈？他那些他点的确给了吧？年薪日超起。 长林直接说，六十三不谈，七十三不，十九十七站贴不扎钱钱呢？全面六十三对天里啊，六十几地角，俺来忙活哪有的的十八了。他全面六十几批给住宿三不谈，团购去过过三八时间呢？重新套了呀，人员全面也给给住去批给全国谈，他那些苏丹人员去居住云外宿，也就七百过过，他那些。
1: 可能是被村民年初出席去七十所去中介客栈那有不谈，村民推来了呀，云南外宿准备转来不晓得动谈，谈那些三对去地步以内对于不记得动完了。我呢，
0: 但个男子村民开的套了呀，这段前途不怎么些，人民是云外宿来个前途班儿就是有不听这个当男子，怕给训练不住，到底可能是那六在套了呀，我们就是体外来不穷有不听这些动完了。
1: 我那里下了，村民，但南当给当地军人军人那落了，若来出席给六不。 他拉过年点给村民呢，兄弟前不拒绝，刚查过他，他跟新给七十台米吨币，到这日本人人鬼也引起他，到这边边安的，他就通过有不提的这个档案了。
0: 那是，
1: 连续七七套的钱有不提的几码都过了。
0: 德国的气候又不是些困难下了。嗯，那是。个体促进脱离啊，给个气囊去拆迁起来，送去团结团送去团结送到黑山集团脱离啊，针对企业不谈。他电脑里啊，团结三百送去组织，同埋针对哪有不的事动完了。
1: 好呢。
0: 他大伙儿说起，特别了拒绝呢，电话没听清，那就两个谈成全团促进去三年三到头立即呢，居民团结六在谈，云南里啊，许多哪有不的事下。
1: 那是。
0: 当然，就促进去呢，他同起来。
1: 空沃去团结其他娃儿比例谈，他那些弱来前辈得不定这些对哪有不谈？他电脑里呢嘞，我看七进修起来的是不是咱们有劲？全民谈提只有去人类团结的提，去具体来给我的定这些重要的些困难下了。那学长，谁跟他们说？假如你到你去走路，怎么领村民创新套？怎么在山东黑山集团怎么领前辈拿落了？两个企业搞动开头，就交给村民卡级有不是？他听啊，没小事呢，没事不谈。 给这张西他就切不呢，怕难头立住他。两个企业所列过日些切不牌，现在都修给立住明年拆迁建议呢，年个儿、天个儿卡点交通有不定的些的下了。
0: 当然是下了，他提名呢，接下来许多穷娃。
1: 老王呢，那提名吕布切为出名票节叠加口碑，出借基地呢来内部签不团结，人家切为苦有难落了，连跟卓特布里有不提的几只动案。那人家切为第一苦有出了出借基地呢，人女店家明日谈从结，那提吕托都故意雷达谈当的是，目前严密。 龙素错的举动出借所直接拿座机直接签约账，米特别接立高位人家签约亏他，上浪的具体约着苦肉给城西最多签托不谈的，他绝对他就一年来签托过约不停的几十多万。他提弟弟店家特区里呀，略给巧别城西西进社扩展签托过约不停的几十下了。那是老文，现在那么错，他现在批给签约听个具体的呢？出国米一开不谈，批就签在的呢？忙都足够约着了，替他给米这个来团。
2: 谈错了，所以呢，偏不忙大事，准院长、内勤让人们给参加抢下，也做给给用为面对一年来学个人了。
3: 当然是了。你这，哎，什么？哎，答应。我这不啦，我刚上了。
2: 哦，不，刚上。
3: 装备弄对呗。
2: 哦不，他按这老子了。
3: 年过女不大，是不急用的，忙些的给住个院长，轮流多是嘛，钱的用也蛮多啊，全部让长大了用呗啊！我让俺长大了用没得了。
2: 哦你，
3: 今晚里也长不虚伪呢，年里也年数不一样，会缺的没？
2: 好嘞，
3: 俺三三的。
2: 是，
3: 一年来接连年钞票多了呀，年些观众下给走龙宫面去，老不正这是女不一吧？
2: 哦哦，
3: 包了点谁的？
2: 老
3: 不正地里的，可是的，是的，大爹。
2: 俺那不让个老多可把那的呗。
3: 哦，大哥，爹，爹那个叫哪个孙杨东西，空给陆镇南龙江行动呗。
2: 哦哦。
3: 一把烟雾，这江不一边的。哦。你是吃上装到了吗？在。
2: 是，
3: 人入大肚里是。
2: 哦哦。
3: 现在你老不就的钱不一把。
2: 哦。
3: 他一呢，买全的啥玩意儿都包了。
2: 啊嘞。
3: 说不得不写单都。哦，
2: 真的。
3: 我那爹。
2: 那点谁拿的？
3: 啊，他昨天俺到的吉兰个吉西的。
2: 哦，
3: 老不有的那吉查不吧？啊，那他不连拿他个嘞。
2: 哦，
3: 是，这的，肯定是小的，是年底这里给我姐妹，不然个估计俺是不起的。你妹妹，二位妈是的。
2: 哦，
3: 二位妈是怕写的，俺拿不上的那老不有姐，他不连钱他个嘞。
2: 这，你还糊糊涂涂估计不然个俺是不起的，我。
3: 这是不啦？他吉兰点谁的？
2: 哦，
3: 基本上吉兰个。
2: 这最近都怪，他妈，你不是吧？哦，你
3: 那里要落在这个太阳身上了。
2: 啊嘞，
3: 对不啦？
2: 哦，
3: 这龙光面这么多，咱别隔壁呀，你把都呢，身顶的贴不拿了，贴不拿就讲不是吧？哦，你那说不给联系这个，可就这么着嘞。好，公司，也就啊不我，是不然的也就是给，他不然的算不算数啊？我
2: 还能
3: 嘛不啦？他不然要讲哪了？
2: 有不？不啦，
3: 拜拜。
2: 哦，不拍啊。
3: 可以呀。
4: 哦，这，那天里那俺就包干到了。看得出来是俺啊。你莫让那些个，天里那些莫让给，你看啥？长时间没得扫码的了，明个嘞装码都。哦，这包的你看的是我的。哦，没嘛事，不去明个嘞呀？大姐，这个没准备呢。你那这的多着嘛呗？我让你。 俺西国就归呗。
2: 是莫让你，你的这是没，得是的，你让你写。这里俺这里拿了轮酒去的，不去多久。
4: 哦。
2: 哦，不的俺那些观众都呗，这龙国面的这种我最钱中啊。
4: 哦嘞。
2: 哦，不的硬件，
3: 不过让你嘛，那自己不是的，还有事给。
2: 没忙过这个月不着。哦，的呢，这龙国面的这个老将的前辈接了，俺那些的白得上扎清四个多啊。
4: 哦，是。
2: 제잔 티리네 몽라니게 네시군 좀 세야게 전론 검자디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돈도 부디 대부치 우리 쓰도 안 뭐
3: 어찌보
2: 아
3: 나 딘저게 편바 유연하다 나라니게 대부치 제 야호 제 장도 아
2: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알레 니엘 갸나게데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 사오데 로젠리스 토중에 어 이다 뭐
4: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만즈
2: 오야 꿈 어이 오도스 지 글리글리 말레 아도스 아도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스구도 와게라베 뭐 오도스다
3: 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是的都
2: 계직 말이 계직 말이지.
3: 이다 이다. 이다 이봐 제.
2: 야. 어디 지시.
4: 고유 고금이.
2: 어디? 뭐? 뭐? 뭐랑 가르쳐서? 어디 뭐? 템버스에 다지. 어디다 얘 뭐도 가르쳐 그래. 뺏어서 어디?
5: 보라.
2: 어시 엄지라.
5: 내분이 그래 타스 존스.
2: 어시.
5: 어제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튀긴네 차시 좋아멘티를 취는 거 말벨.
2: 엄지라. 디샹은이니게 내시 군좀 제약이 저런 꼼이야디 제 자제. 내 큰을 세요 말일.
5: 라. 내시 군좀게 저런 꼼자라.
2: 어.
5: 보라 이크라인. 안저 남샤 코에 군드네.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좀게 저런 꼼자세야 텐조. 멍데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토만도 내수심 불하조지
2: 장문소년아 시인 멍대리 이지 차차제 능미소르 락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부 큰이 지금에는
6: 난지 멍대라 가갸탄
7: 제리라 이치 남골

담시죽지지년간로마주내지대남사양신가치외난주둔람외설대고주받다탁준둔교중양탄참주준자갑주를치배심슈균미시신의신유진신총도교내나리양신바외풍다신진황매롭소당린슈주대니그게치와식시농숲작부당벌립침부추도교내종달치그생가자달사시마미식단이군급침부권의교소부시자나신롭초식기달바뉴내구출장디계슈침부롭초루위동라롭종치그생총도교그탄삼수교그매개기교코치슈살교그마우주시철로된바쇼마우치동공바철로된바쇼지부치자부치기자예자유나다태미딥자직지니투투차달바뉴머네베롭초포모시키티갈리바네송디미현도마잉바라콜라딘네따와다라니생로루룽부포바다르데파문티모돈니용수민비신도아미제부치신마르와다민니니냐칸따와치신고르노위둥쥐칸투저치파문티고둥네난투옹난투쥐치급식진같이디치미신발루유잠니담린최고주디毛主席开展了点点建设能源局势，南地国民托卡的建设能穷啊！南地国民托卡呢，查巴当落地能改不得卫生消息出现疑难。既然年代南地国民汤清图担心别话的注意约谈，我将制度结果修容，洛阳堂郑州派立将，每届及届是毕竟都他们穷，看哪些呢？毕竟了主权美国了参加哈江清不多南都定义特质切讲他的明显给本地当年他的美穷谢谢罗玉东给参加党界可别谈得把毛主席建用面了毛主席建设体外讲通用面及接当当年给莫拉亚联络可南地国民托卡尼西安给中康确定党组第二老于组织居民是赢不了为清清楚是可能有及写不得。天内没了西安及重重确定的军事缺乏是一难。西安重卡及强定度干过的学院着土旁。独人猜度王羲之切记我们学堂写起。普门的我懂阿瑞马普求经森南仍然你杀鸡多鸡及西安不是一样全天做三不迷信不得。重重确定缺乏因素他把可能没。努力在我心的月亮难度中有美创造的强定度大度主义月亮学科的这边有怎么做什么听我强难有极度这呢定度干过当初生命月没上班的罗玉东给让给性别团着给着这能量变得孙昌给白山帮面录下的范昌给白山写地嘛第天昌给咖啡破旧他呢会是创南基这种苦心党来拼地球嘛协力卡在库尔索抗起将没切度连家突击这样一难各铁大电联没起罗玉东呢我能没改变突入给报喜党毛主席南大腾心白是区度成为那选路面突击上去可没给一了将把马赛谢家样先给真的没度量罗玉东给莫拉大藏切记没罗子吉林党南米尼帕基米德通年泼沫穷穷的生把用死多假设毕竟都丢个诺不出泼沫卡些记各个移民级别那么就听着电影用没可没信可以切的卡也没切可是什么泼沫卡些给我那些呢我的恰恰丢个吧天内勤洗足个양신갸치외나무와도랑기빠지에엄지다수자샤상부식뛰어툭가라랜주유배보무양풍어메또라코로다라코르니지빼나랑기아파트부디막사르채치생수템바샤지첩시오인기겐시지예원따나두배푸미멍미내아마라아베치스코로와시마갈기고래낭유제초남기파메닌지창마接单前呢，铁蛋儿僵实，年纪几把的。
초린 깐담 체무 까마 당자 튜즈 법스 정슈 수퇴비 수식 양 강과 치미도 그 삼발 단대차를 정이 두급 된자 림매냐 강발을 신기 참한 땜비 기궁 첨부식 교직 님의 회실 기궁 규티 니치 수도 대비 포무티 류토 투추 매 로이동 기정이라 뜻인 규바 신장 십체마 통외 계란 비준 캐로 강이남 표도 기망함 시치 디마르 교쌤수 공주 매지 로아타르주 된두 규비 나슌 루추 포무티 고자 방갈리김바다 모도 만단 계라 창가 부루에 때마타도 바무장제다 류후란기 냠줄라 렘무체주라 투당 남박군도 탑사 뉴마르군에 탑진 체규 체지 체심비 냠식느 샴도다 뿡딩기 춘다라 때나 첸딩기 물수마지 인가라 가초아직비 로츠투야 립츠투 내유기 쿠리오네 때나 나위 공매 댄서 인싱 친다 탕기립기 수균 롭수 토바시 인벌레 타국 총세바시 때네 미나 시자충와 딘저 강이나 르체 개부 착배 번인양 기둥 피준의 지긴도 뇌네 심튼 초부 좀나 세무통 미튼 냠도 좀나 튜인싱 시베 베타르두냐 로웨통키 장기 넘줄라 춘진 강도기 콩주년디 곰신 침부 권람도 교도 공바띠네 마춤 성이 더도 메코르도 뛰어급에 나라 예수적인 시시 루프추 범티 헌톤네 모동토하기 좀다 예신 녀르두 예위기기 두송 니마 태잠 초부만 인바라 더둔 룸부 시시 식당외 시신 토하기 짜게 균 미체바라 까자 조바 마세 뉴무 자외 대미 파충 출중 집에 세외 로마가 범티 고토 두사 디니 근데 놈지 식당 자디 최가 당신 랑추 자왔다 낭중낭뒤 님누르제기 남바식노요 시에네 메콜라데디 님니당 채문이 규바다 농하이 짝남네 란신짝남기 법주충충 려윤 시발줄 려윤 법주저지 메콜기 능부조하신 통매 삼수단나 뚱홍르 네콜두 조냐바디 교육업자 채무 로마식기 은혜 주나 뚱홍르 기원 마슈르와 클래규 기난 골무 쪽힌 송진 랑코르시기 낭투 조치 롱동차기 루규 댐베 뚱홍기 디브리 제외 깨와 마톱 대치기 윤신외 얌욤 주슈 최도 개바 중세 중양 랑기장라 심수 제띠 제수 구급 용의시 제수 칼로외 비신 딱친기 집중 당내 칭아 년제도 교차냐 로망 대지 류바 송기 앞에 루규 티다 이라 콘네 로팜 치부 계시 랜신 짝람 토 규바 티니 앞에 팅립 짐주 요체르 셰기 슈바 더부시 케티 뚱홍 토 쇠냠 덴베 칸주 디브리다 규리나 미키 롱주 투 추르징 낭베 충접르 심주 십차 제티 티다기 상와 뛰어균나 칸주 끼와랑니 금송데 주미투비 네바메바다 장기 슈람 카준네 유캄 시엔식도 멜리페 네바 메라 디린탕 용수 멘저웨 노르규다 타미 제부식 민중웨 네바 메냐 이나 테타니 류바 숭기 이라 코르웨 차르고 잠레 사투르 정류 용수 리키 뷰심 창케 로이 동탕 제와 디잠야 마치 난공 유기 동장 장규 잠투 참참치 게자 퍼규르 출규릉앙 추도 까비 독배 지토기 요 강독 제무 더돈 도시 쇼네 쇼바 바로와 따르 박자 상부를 잡았더니 매 낭심기 쪼나 당초 랭퉁기 자진부식 잡았다 주신식 장비 매규네 뒤규도 교신 유바통 주신낭 치마 추불루 유배 하람 리충식 초외토 링링도 교바당자 통마르메 장부 뒤메 예미도 강라시나 급가르 장부 뇌기 추전남 예네 윤도 초신 교와다 급가르 텔레 도디 윤네 예수교 대돈 추신 암에 귀슈당
lakbar tu kachu tu gyue chusinyi tukab, chuzanam nguyu korwa tar tekar korwa korde kangne unwa tang kangdu zhowe kachua kyang yongsula. Tuyun jengbu shik rinla nangung yuki tuyun di gyokin dene meshinbar yangni myo gyuen ginam yangna zangju chu kangyi changmo nyotu gyuru. Myo ngakung yi rimshin zangjam tu gyujing yergun dunji ki tuzi le yewa dene mindu nyam. Dongjang zangbu jamkyu tu mashine tuzi ki yewa me. Zoni myo simkam ki bukam yangna chimba jivutang jive chanchar chu na tuzi yewa chibi yin. Tegar jin na yer tuyle mejing. Logik tuzi ri me yuwa tang. Shokule sebe kyungu dana duba kyunchokbe mosacha tere shen chakbada. Dongjang zangbu toagi nime chanubgi zidu le lui jeng. Tanda chungwe dume yetuba de chua jingne chungwa ki kangba toagze matang samba cetu sungwa tang. Chua shen shingne zangju gecha le deshib chebe yin. Zangju gecab chuto ki gapi namda. Balibgi tebe chunan ki nyatang shamiso, chowe kentu gyuwar din, chowe ngueso kapi tang metuwa mukchung lingling tu cho. Kapi kachik chowe tene myo duntu lebe, myo lebu gulne kapi chik lato langde chunram tu kir. Kapi tuwa shebe metuwa mukchung teta kapi le chedib meba tasu shine shi. Metuwa mukchung teta ni zangxing yi tuungwa tang. Shimarpur tsushi karpyu genjing shema takpa imbali chowu balibshane dikhar unwa shikdang dene minra. Metuwa ki singchu teta lakbe puru mesu bar zomutang genzub ki zeme kalir tepzam chebe kawa babatar shintu si. Kapi teta ni dumshing jamla yutar ngo. Bagba shuitsi nangwe su ca tamla kurim denbe chesu shingwenshing. Zhang nubu cangtang zhawar garxing zang le jamsha tu. Zang chu chekab dongjang zangbu tingi zangbu xiantang zhawar tosa ne masar gyuwa tang. Gamsa ne gyasui nangdu zhi. Tetar gyuwe gubgar xing ki yega tang dablu so zangwe su cho xing. Tingxik tadung metar marwe chu xing ki meto jikyang cho xing du. Tuandu dongjang zangbu di tegar gyasu zhiba xing minbar. Ngay le zhujang zangbu zhijin xue. Tene me zhujang zangbu sursum ling chen tu li qing rin zuigab dogbe dumzi chikshi. Tuandi xigab, murra ni gyang yun rin hang sang ne lu. Dongjang zangbu ni gyatsu tang gyangta rin xing parta nilam chiki chu yu mu. Gyatsu chu nam dongjang zangbu nang tu zuigongwa kari ginam. Zuigyu damre nang dablu ngowe gapi ki yuba teta ni nangwa gila. Zawwe chinggeli chene rangar chungwe su chowata. Zangbu nang gyushing lipju mebe jushu cheto, tar zangju tang nyamdu gyatsu nang tujo. Nangung yuki yangshing gyachiwe zangjurde. Zangbu di gubgar kentu gyuwata. Gubgar lupurdu kacho gyune sacha masar gyukar sunyam dienla wendang zawwe dablu ngambu genbe meto mukchung teta tunggab. Hali ala yemyo gebe nambashik ngodong to rengxin tujar. Dongjang zangbur xincha gebe genki yinba meshi. Myo zangbu tingi tamar gyatsur jiyu tu lemang gyujing. Zangchu gyatsur jibe geji me nangzu di. Chisi par jitib me bar kyuru. Jesu namka yudara ngoshin chomu xedar tangba tongwa. Tana gezi kangdu chuye tu songyang senpa lu xixi tu kyurjing. Kangla shibu chuting tu chote, miksung zumne nangchu ter chansu chishin lepo yung kertib ki chuitu xor. Lupur tu jeta shik chakbatang zil, mingi ri sumri chedi lale zogbur debatang, lale yal langdi nya zinshin yubatong. Mitzi ki nyegyu zangbu nang shukki pangbe chukar labkur chungu shik tuanbatang. Tene labching chungu nam mebar kyurji, nyegyu shen shik tuanbur dekdi panadu gurti chik chuba tangcha, kalir chuki zasibdu kakyur. Ngunya shik zasibdu pakchung gyashin yubbe, nya zingkhen ti myurdu lakbe zimbar gyugab, nya chung ti nangung yugi dokbe zichibche.
Nyechungki Pakchungli Chutuwa Kapiki Jayang Tumbi Nyamungarwe Shini Pakchung Tewe Towa Shikip.

0: 大看的研究员呢苦用的恰恰谢语鸡蛋钱的上面能够养生的
1: 赢得赢得赢那这得别的所以看不起你啊偏到鱼啊就得住了
0: 切三切但人家没推荐念过鱼呢天龙党站的你把土交出去过冬啊铁龙当咱们就特别要学点那星座那些个的哩。嗯，团结融合算不几个月了，这等那职业是得圆满哩。融合现在场面，你们都得过的是些乐比。哦，你也听到其他人啥声音哩啊？别对手有的。
1: 我是肯定肯定。
0: 那这个钱多，其他人个是说不过你，乱打不哩。
2: 你也碰不着个。
1: 别说，别没事的。
0: 别说，那什么都没事的我。这两个人最谈点盘都娘别都捏的。马吉不求哩，
1: 我捏着了。
0: 在这些应该没别经验，满足村子边各度他，那最前面两股全部住。银行伯爷看我仓么，天天也要来钓哩。裴兴同儿呀，来给龙哥姐姐，实在人我装着不？
1: 徐三姐，
2: 大大热了，你妈的，俺那嘴都快娘不是了。
0: 姐子，
2: 看不见呀，心急没吧？仓么先来用过对账吧？老朱用不恰恰三百一年来，他同金星娘呀个认不等过我嘛是吧？
0: 这
2: 个要我明白经验，侬老早个来，来我就这开始个事了，中嘛是呗？
1: 我那是，谈到我那子，那子得土不赢呢，起码铁龙了，肯定过也要嘛是。裴新土个来给龙家去，做过也要嘛是。看不见吧嘞，心机弄过也要嘛是。俺最近都没心大理啊，怎样用过的？
2: 我那是，那子得土不赢呢，地摊吃起再几个是吧？在预备学过，今晚俺走，他人给日家天天点子干了呀，就说个卓玛哥用过热，
1: 我那热，
2: 他都学么大热路忙着说求热是吧？
1: 我那热，
0: 看你个写不当然是，俺去拉自己腰是得土病呢，俺俺做人一个准备，第几里呀龙举七个预备嘛些，体外不热不热个里呀偏个是吧？
2: 是是，
1: 我那热，
0: 他都看你啥子你个俺呀，给不给点这钱吧呀？我的心情呢？看你呀，也是死人的。
1: 我最，你这孙娘买的主人了。
2: 哎呀，就等你了。
1: 哦。
2: 他这个字呢，我让做拉孙婷可最熬不着啊。
1: 看的，辛苦出些苍妈，拉孙做就用不着。
2: 他说的。苍妈，我让做没给不得。吃八股钱熬不着的。
1: 姐姐，我最，走走去啊，别走。
2: 哟。
1: 别走，让年事到时给不起。拉孙子给你妈我辛苦
2: 哎呦好不去别了别了大概这边呀拉这个辛苦才没没下下就点给了
1: 哦
2: 有谁该别的
1: 好像是
2: 拉这个辛苦见了很多
1: 看来
2: 见了呢
1: 拉这个辛苦很多哎
2: 哦
1: 不去那你能别撒下点点在那公天龙给干不得
2: 那其他点点让谁可是你们刚起飞，来要抢么东家些？大概叫人。
1: 大杨家出去了，郭鹏博年单就不叫人了。俺从吧，难道就过有谁还能行？俺最杨家出去出去，算做个做个去的。我的，别说那年少时的事，别说年轻，可离奇啊！你拉过别人的鞋去。
2: 阿姨，啥地吃大脚下？脚大脚没，到了头前，你大妈进不进去的？
1: 阿姨，我儿子弄不得，我了你切到干干是吧？我的切不得。哎，大娘严肃点些。我的苏能担不动啊。
2: 能担不动。
1: 哦。
2: 哎呀，但是呢，那些用作做的少。
1: 热些热些，对的。我让这婆妹热心别给，岂不羞恰的话？
2: 我是下，
1: 那这点呀，送给我要求的，是吧？
2: 赢的赢，弟，俺做那外菜是不热心人？
1: 是是。
2: 哎，我去，那也别算下，他把眼泪拿出，就点给了。
3: 嗯，
2: 要起的，婆妹热心点送给起的。婆妹第一，
1: 对了，第一是
2: 第一。
1: 切了，
2: 那我居然没给我切呢！哎呀，那爹你也不买那心。
1: 大舅子，大舅子，我可是叫你舅子。爹，我要你扛起这呢。是的，你爹。爹了，爹，那是我心中所痛嘛的。爹了，爹，我叫你舅子。我刚才给媳妇生病了嘞。 배로 교래 냥쥐디 마키 닥쥐이
3: 쥐다 다보고수 신궁 오스 쥐다 제마신 외수가 뒤잖아 통주 신순 주로 주시옵시
0: 이리 신카 당구도 예답 차비는 콘주 송겐 질준 당지 간다 신도 차비의 지리야 당이 야부치에 있는 계신부시라지 콘조야 충두니의 겐심 유입타 양퍼유리야 샤신 유입송으로부 딘저스 마치리 다들 미카시에 지단리에 뛰다니 돈리야 이메카 카리야 아르키 까비시다 끼유니 겐심은 부사미니의 요마리 왔다 밑에서 내 신체어리니
3: 닥다리 닥다리 장사신두종나 조부이 장계송송망나 차베니가 제체망 다들에 다른 건지 앙당고대 신순 터시 당구도와
0: 시자 자가탄 정무 스와라 소출대 지게 용용성자이나 예빈대 샹카시리아 로교나로 시자 당간 수수 링가신 지비로
1: 나라서 대전 까지 요마 타는 능부 기준지 요마 사다리 부딘데네 대기대서 오래
0: 那爹要洗回来，天要买就叫到啊。哎，那要的洗的。我让做干部的要的，拉夫的要的。现在难道结婚？你这你干爹，你这几里呀？开始起码都不考虑的。没这事。这第一天里呀，都给买完的。这大部分没有的。那让做确定企业忙就的，那些人家，那些新生过去学的，你可把玉米给他煮，听个要的吧。把金布拉给听个预备了。
3: 哦。
0: 想到了，俺们俺们做龙白普人作业，他都是几个月了。
3: 现在，别那，甚至学创作拿手吧，那这多是忙哟。哦，
0: 但钱的储存储存些，现在都不多不。哦，薪水你说呢？嗯，反正龙白估计他出多些钱，你都不欠求的。你做啥事呢？俺这全体不起啥呀？欧阳求的。谢谢嘛，你做起码会吧。
4: 新村刚开始的，乱了第一个月初。俺俺村也刚开始个呀，过去也是的有买的。芒果果的，现在有种钱的也是有的。
5: 这是是。铁达尔，来提没吃白切土，俺阿妈拉空村，脚儿汤，将么吃罗汤，多给钱汤，吃怎么汤，鸡窝拉索切，鸡么新了就点地吃，俺了，你说有个有福吃不汤，天气新酸足气，有不长呢，新空吃。 龙兄给三年，七度间金白的，脚上江面干了，到了头呢，老板一个地精，明哪干嘛差天天气？新工天着几层竹儿样，敲出几下古几月。俺阿妈来给吃月嘛，卷间金白的，哈啷个米都不了，空气新工竹儿的，新酸温泉的，新酸竹不说脏嘛，吃也把几不如点个白的干，米来皮中给粘到皮了点呢，都那样。 강달 신도네 뜸민디라 딱바르 셰뷰 살츠네 쭈꾸기게지 윤티웨 등과 골라 차라 초판 템바 테군 샤로 쿠르 닝궁키 투수 페미 카시에기 조르다 장마샤네 탑도 쭈바다 하얀다 콩마르 출랑디 자교와시 자교네 롱숑도 차이 치심 강사투 창매 련삼샤네 제동 박사체 공세 쇠네 내 첨부 쇠지 콘츠 양자르 레가 치고츠 콘츠 행순 딥긴 롭종 치긴다 롭종 치긴 행순 딥긴체
1: 샹달라 다 로친 지르베 사시다 도도지기 다 가져봐
0: 왔다 키라스 모혈이야 로니 생이 량아 윤디 창매 수순 안에 조다 리마 가리 유키슈 아
2: 라 타양 가르 쳐오르스라 레가 치사야 지와 다 리마 키슈 에
0: 키라스 뛰다 나란주 롱슝시 까르캔 지민두게니
1: 가르디안이 봐 가려래네
0: 롱부 까르캔 차에디 나란주 롱베 살이야 파제시 첨부 유베 다지 사파즈제리아 지시긴 마지
2: 제자네 신의 최대 최요 마리스 다가 나스게 유 머신에 리마지와니 다 디와랴 저와 가려래라
0: 아미님라 파세 유좀 류기 파즈 좀 세스스 여줘보
1: 孩子们不是在新生给特别接的呢，俺们上面是去哪里教他日嘛？开的也不去啊。哪里啊？那边的橄榄店的呀，多爱去。看到是你去啊？蒙牛的店家，俺们给不的。哈哈，那么多店子哪里的？就干个新的店子，忙多个这个。
4: kirang ngazu chu zhongu dongru chu topje jeba sar chu yin bela

0: 巴金不拉，巴拉给他听上，姑苏很这多。
1: 哦，喏，乡长啦，大殿下，爹不拉明多话了。
0: 哦，巴拉给他听，六月个年节的，差给么全部是别了。
1: 哦啦，大龙不听这爹茬呢，差给是他，不离半截的下。
0: 徐三千。巴拉克兰给送别呢，俺这邻居龙兄呀，心疼呢，让你给个这边来。
1: 我这给我去嘛。今天地缸里呀，给到七岁的，咋的？这些人说不听做了的。
0: 那是巴拉，这钱能开了多少个月的？
1: 哦，乡长老总啦，天水你个大，舍不得拖上来给土边的拉菜着的。
0: 徐三。
1: 哦。给上不起了还有谁？
0: 嗯。
1: 没现在论在拉进的买不买谁？
0: 谁谁？
1: 啊。哦，你也看我徐斌，是不地里头外，如果不用做来几个月的。
0: 我这里当然生计。
1: 好了，现在学过巧了，俺们那几个月谁？接着，论在龙兄里呀，给土的土。
0: 他大侠。哦，俺从南山大瓦塘落江里啊住的，俺前日看不蒙过呀，跟着徐斌。可那去年当然说能给，太不哪里呢，今天是快断了。
1: 知道了，乡长啦，等到俺去，大年也不去吃烟穷不赢呢，年轻的是个千不给多的生病。
0: 徐三，
1: 新忙子的边穷呢，而你，年六月年在得来。偏个嘛是为了，茄子，俺姐夫家里呀，家不叫好大兄弟的。
0: 那是完了。
1: 哦。
0: 当大人，等你下课时，老出去见了出去呢，真是命多。我连没期望能行穷时。
1: 哦。
0: 等一年嘞，忙过事业，我会是来起意。
1: 哦，乡长啦，大爹军药嘛是，出名了去。穿大人的就是钱不说吧，上面落个几吨洋洋啥的，我呢看不着吧。
0: 那是罢了。
2: 台头起来，军场再女娃，穿的吃鱼肚，心酸就吃几粒酸梅把铁大酱，前面奶奶怎么不怎么来，满口梅不糖，一个洋吃呢月经，孙奶带的短干天柱，人称给吃过十四度干不糖。听我一起给看别联系不同，忙做忙不息给胡生讲，没把球不接，像那样。看到了，现在龙兄给杨兴加起来实习等多，拉这里给兄妹八点给孙秀问不同，拉这里给等来，俺阿妈拉给十万四拉，确实讲七点途径，接入七栋国际出租车公路，俺阿妈拉新北密码公司设计安全天岗给主任了。当天中午时，连连托九百人唐伯如，按阿玛拉的公事堂，团体入卡给连七百促进工作任务马赛，特同团体入卡支持行动，签章支持行动片面，公事支部如国局天津南的村的七三加尔堂，政务及商务面那样，拉这里及商务局把铁托呢，团体龙雄图，拉这里等呢商务局把三线切除它。拉起了甘肃外地你松动系统线的沙托布罗接头不当，即那么些了铁站对面过不了，茶厂堂天水康都样接头不当，你沙帕扎间了接头不当，从拉起了接上了金牌主角不当，细节的原点觉得按照孙子龙兄弟帕扎些气味，厂堂苍木家悄悄进不得日，拉起了灯呢参与引路索忙做了可跟龙骨羊奶羊肚那我谁。
3: 我是主任堂总来陪的，也陪难
0: 得。大爷，我看你是不是还要么的？
3: 我
0: 是，今天送
3: 我
0: 难
3: 得。
4: 主任来，也陪难得。
0: 有
4: 有，是的。那是，那是是难得。
0: 到休息室的嘛，是的。
4: 下岗去了，
3: 下岗
0: 去
3: 了。
0: 我从大区第三层的南山中医。
4: 那是。
3: 我是，你要到是去的。主任那个公司车上过南山买着了。
0: 我的，你吃上过的隔壁，今朝是你姐姐给写的，你上面还可不学下雨？
3: 那是了。
4: 而且呢，也不是他全部的。
3: 那是呢。
4: 上面落个垃圾的表也教育就大了。
0: 大看的，研究员呢，可以给你吃上写雨， 지단체는 라지치도 기라니게 수수 보고 있네. 르담브리.
4: 네, 포모저가.
3: 됐어. 이게 맛있다.
0: 됐어. 뜻심도 맛있다. 뭐. 틀량한 주 탄데 파르도 냥베 동예디게 마집 치오리.
3: 문해질.
0: 자치 신이가 미베긴게 만주춘 집에 거두다. 나 주 세밍 양고 전부로. 인캉보야 캉우창마 테리에 열어 데오리. 퓨싱 통아야 라게 룽게 체제 사다 정보 쪽으로.
3: 徐三姐 강부개발에 신진요 고야요 말이. 안주튼도 미신달이야. 조양용 그러다.
4: 왜네지? 라지트 투베이나. 디단치치 자이기르 봐. 자유베시고 제망안주 터링기 리캬테디 된즈갈이야. 추소가 좀하고 용구지.
3: 문네지.
4: 더도 쉐마다 절로 만츠서 초우지지 봐.
3: 문네지.
0: 그라니게 셰브 당장시. 안주 라지티 야우스터 투비나. 나란주 정이기 준비. 디길이야 롱주 지구유비 마세 대외 불업 서귤이야 핑거지마
3: 문해지
0: 턴도 기라니 사준이 기양아야 겹겨 딘제 제바야 말해 쓰임딩네 기라니니야 야슈스긴다
3: 오지 딘제 순나 말해 조진라
4: 아휴 아휴 저 딘게라
3: 오
4: 다리게 지나 아란츠 라순팅 가즈 오브제 아
3: 간다 신고 주세 상마 라순 소주 용비
4: 하셔대
3: 桑芒个人子没给不得，吃饱过节饿不着的。姐姐，我这是不是去阿边做？别做那年少的给不行，拉孙子给，年忙熬辛苦。哎呦，不济，别了别了，大哥这边呀，拉这个辛苦，咱们没不下下，就点给拉。哦，有事干别的。好，就是，拉这个辛苦，见了唔多。好嘞，见了。拉这个辛苦，明多哎。哦，不济。
4: 他已经被杀下，天天吃那股天龙给干不着。我其他爹也认识，可是你们刚结婚，连钱么都不结下，他还叫人。
3: 大杨家出去了。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세마블린제 공감상 샴라 제스리네 까망에 생규르 년전 쇼인 사르괴베 개베 니스 추닌 기지르뉴지 체제뉴스 로급 근동부니 시도 체벌시는 진의 구베 체응한 인기 제주 초주 주법하라 뉴제츠 미십주 시송 겔람토 쇼타 민간교 주구탄 저와 체바 미니 접토바 대표장의 급기급주 거숨니 입시 진의 구베 체응한 인기 제주 초주 주법하라 경연 체켄기 능미 뒤니급주 거지라 내년 쇼요바타 능미 주기 시주라 뒤내 끄리 체바 네발레 탄잔 망처 책동 뒤제 니슈이 초와 겐송 체입시 계종기 지준의 체인인 세조교블레 퇴무투 배신 유바타 진의 구비의 체인한 인기 체조의 초수 주법하라 로교 체인 니동압자사타 로교블랑코로 탱압자사당와 최조교체 고동사 비지체바 미미 남주 탱 책동사 포로와 남주의 응원서 정아차 시숨 유바 초조의 니시진 레디탄 초유르기 덤니소기 6월 10일체내 최조블레 퇴무기 대자 갱송 체휴 조람 샤동톱지 뉴제 대외교토 최급 체수 7호 단계 최대한 속중 주우타 최급 로카 뉴직주 체대 랩시 탱마 체배나 매텐 뉴제하 슈유바타 최급래 퇴닌 중니 배교 뉴제 대외교 참마라 최급 당연고른 신기 독세 체유라 지인아이 다다타 로 용수 샤통 톱승유 계종토 리류 뉴제 퇴지 진주마타 작제년 도봉디 주시진핑기 가구해진기 공통 락다 타지도 체대 Chemar Dabdun Chachu Bini, Gejong Ki Ninsi Rokyubki Tabsi Tangburo Duntu Bedab Cheyu. Shido Chebarshina, Jina Gubi Tse Sumnimpara, Ngaji Su Bima Dunjini Zizhutang, Leje Chujini Zipi, Chile Jigje Chasan Chukju, Tebu Namjutang Mimi Namju Nishulhaji Guji Chene, Mina Tsujutang, Xionlam Nyurxiang, Genjin Dongzhi, Menju Rimgu Sodi Le Dun Horda Bia Yubatang, Kyun Rizhuki Nyaksa Mi Gyaban Chushima, Chigji Songdong Gubi Ha Xiangbatang, 뉴제티와크라카도네 Lepji Gyangju Jinyang Dup Tarbi Tangdi, Losim Jigdun Ki, Dupji Jesu Nyamtu Jun Shibe Chudun Zou Chene, Mangzo Rengxin Ki Jesu Lopsu Chihun Nazwa Bidi, Jizo Yongso, Jesu La Tugur Tang, Gashin, Zugjun, Songjong Che Chibe Kuryu Sengbu Dune, Gyachi Lechi Mangzo Di, Jesu Ki Dawa Sabdu Tang, Jesu Yungan Chukjuro Chidun Tewe Yagu Chiyu Yimshi, Guzu Zegu To Tadun, Mang Yong Ki Jesu Lopsu Ngintun Bishun Ki Laglin Bishi Yongja Chiba Tang, 这个卡坦这把卡坎来给皮林坦偏着撒巴我最前一不是三个月别苏振波呢写到前不是呢听个不让给起女主起来恰仓为居住落在给吞在麻辣准心巴坦年段人们自主流到腾不要切对你们怕了让给起居住落在吞在给及从在都同居了女主坦去过冬家面习俗什么的推送不来接着送去收听茶几怕了不是别个的茶味参加
3: 对于你们明白各自退休所里的汤，第六人给起短短介绍人，切出别的汤，女子首先贴着借用中村长月饼，骆驼织布头就汤，没解决了偏把月饼汤，记得准备切几年也没说，全用两个都切出月饼。中秋节期马上从端午这春明村都各你住吧，记得个别切几年的切九几年吧，附近下门头你就银行，他的给我这春明村都了，你个汤是个家庭照顾汤。
2: 业绩增速松注意，师兄给熊家来共谈，所从开来切断你介绍怎么做个制作钱的冲突数据，明度够不是。截至初年，中国所从的刚说，中央给女子开了业绩，卡所说了门外判断同居七十周年，第二日不同步，马上开始参与不是。同时，前不是呢，中央给女子开了业绩，全门外可能沟通住了，松动出去调查了不是。
3: 三百天节，天天干嘛？年三九年真虚差。下面那八天节的模特，第一个来过年，估计前边的钱先打三了。
4: 第二个呢？第二个呢？
3: 种龙天年轻烈工培建龙天仪
4: 落去了第一年错为蓝的纸
5: 参与了第一年在聚归正气
4: 地堂的错堂
5: 路屯的错啊
4: 地地的错啊错为蓝肉
0: 长江龙族的技术这一边清晰家土闽南土强烈赢了日龙二星这一边闽鱼二星地位去管理
6: 生意那么错俺去大班米绿人情三来关系去学院罢了前阵旅客们地摊里啊，通勤能够提，还将去开钱不起，马都为了。
7: 那现在了，三条中午村推军队呢，三九里啊，唐队那节，你们去推送给谁了？哪落了？菜农站的，农农站，俺这农站的，卡子农站哪不一呢？但看上去故事边边动画，现场思维，怕是用心买的罢了。
6: 现在了。三队中的村推军呢，三九里啊，唐队那呀，唐人兴起抢占里啊，全村人不唐，咱们三村人不难比呢，也不是扎多了。
7: 唐人姐，你们在去让给全国的盲咱们全难比呢？去让有故事你们为谁了？难道真去没对不起？要的用了。

0: 자산디베 생겨나면서 공감사 다나케니 생고속배 레젠디니 변종 롱칭 연진려고 벽에 롱칭키 소외 남로 시베 레젠디지 생겨나면서 말리 전자용 슈켄 로즈이
1: 생겨나면서 말리 전자용 슈켄 노브조아히 난줄레 센디 레스다와타 학베 닝공기 추주중이 타가마타 치주 추주 초베토 롱친타 대신 라도 카바르토 게닌체 추리 진디디 주분윤기토네 세나도구유
0: 생겨나면서 만줄레 센나 조 초에 최기 균시탄 제외 체딩 냠취슈네 군이기 소화라 더비타 편부 중세 잠시 토규 뒤모장신예
1: 생겨나면서 티링기 초에 람로기레 센나 링게 초 시과도 신지 약슈 총나 람산 최고블레 링야 기쇼기 동겸네 냐산 능규메베 고르탄 기쿠카지기나 사체 롱미 중외 금첸 강인베 고르니 냠주슈구니

0: Lian mixie tuan zi chok du chen cong di bu xik du fiab zi. Nye tu, loko chong gir seng zi song ki, xin zhok bi xin chui lak zi gui ju jiong tar che di, jiong tar na xiu kien xin zhok bar, xin le chui che gui ju che dang ta, zi qie song gyong, gyuan xin ni si, xin pian si chui so ki, kwa xiu bi nang tuan zi xie kip kip zi. Xin ge damso, ting di li chen ki zung zi gian kur nang kien, a si rip la tang di chen chok hal ha, xip xir chen gui nang kien la bu si rin la, zi ju nang kien su nam zi xie la.
1: 年终修炎这四日拉堂第二行天地平静生于年长里程年终修差你看着你看着你天众龙亲年轻烈共来见龙亲仪绝顿迟炸退度东北塔各支思绪地内塞这起滚队生军
2: 망츠토네소군총널퓨위신디네첸타데케기생호초베레센디니펜종롱친년첸리고퓨겐롱진기성귤군두군총시베리첸인
3: 니두이서르구베몽시포네시도서르구바예카민제단동세로린게제로니도니르솜롤퓨기예즈성귤군두군총
4: Sengelengye, Gungkham Sang, Tanda Junam Tsu, Sengu Tsu Bei Lizendi Ni, Penjong Long Tin Yin Tin Likung, Pyoge Long Tin Ki, Senguro Gudu Gunjong Sibi, Senguro Chokdu Lizendi, Nating Di Lizendi Nyanjumba, Dinzu Lundu Yi.
5: Nating Di Lizendi Nyanjumba, Shuki, Zidu Yi.
4: Sengelengye, Ting Di Senguro Gudu Gunjong Sibi Lizendi, Jotun Zoe Tita Sibata, Senguro Gundu Sibi Nangzen Kanyi Tiju Shu, Shamla Sibde Nangdu Nam, Senang Yopshu, Mula Jotun Zoe Tita Sibi Nangzen, Sensi Naro.
5: 昨天起个娘娘塔比巧地不地面其他塞不起三个人滚队滚穷里程起决定作为其他能力三年间听地决定作为其他是被能力我们过去途凶狼下东头的所以亚都清吧是可被我们社区长大总体进驻批地了点他的门就给地地冷不定被过年的休息
4: 히말라야 리규탄 강디시 리규와 착베 잔다종니 사자치싱 종족하 타도르도 니아바타 리두토롱 신두망 댕아 람쿠토바타 양사로와 국자치와 군두 강친부범내 람각바제니 망조츠 두규기 강의 치슈인베 람디부식샤동톱규니 망조치 리와 치슈리 롱아첸 줍시바니 짐주이톱치 계급죽진라 군디 띵섭동외 각제퇴점식인라 잔다종기 짐주이계진차샤 뷰제토의 폐계중외 적된기 롱아양리 롱아이린 잔다종기 계급기 타다른 멍주탕 카디아로 교류소기 고급계진팀진기 존의 남장족준팀진체실 제디 뚜슈직뒤기 태그링 롱구세구기 짐주이기 졸미탕 멍시제구기 현자세와리 탱아 Dimdru Dabdi Mebe Tanzamsu, Taja Lamde Guba Cho Yongne Leksu Chimbatang, Zogdun Tang, Todam, Dagyong, Nyergyong Jeki Mala Nyirishin Tugu Changdu Chinla, Chonggirtang Chongsipki Gijin Shibshu Buzhe Toru Tang, Pente Cheru Chine, Buzhe Towe Pige Gyongyuru Ngunjur Chongyu.
5: Tengya Tangbo, Rangjong Wobchen Shangne Pige Di Nyu Lam Tube Gwone Shuna. Zande Sashi Chemur Gyugab, Numna Lam, 주세 조롱규네 터는 룽국의 샹타 종조 참마 생신 초시 참제라 샤동토베 등랍전체 슝람차웨 군두 람가바타 야두 담잡기 큰바 시리 규가바제기 두지랑신티 짐주간에 베디세휴 산다르 레게체네 로 뉴슈사즘 송웨 도지핀조기 강오게 람부루 균도 첨부충와 미통러스니 중신 딩아 Zongyongsu Numnala Shadongtube Xiangtang Chongde Haja Nyungnyuzhila Zolam Maangchewaya Chidwe Lamzhi. Gabdidu, Tsosip Sumji Xiangtu Zawala Gatsik Cheshuyimbatang Lamngwila Barbur Mawwe Lamgyangbar Chuzi Chuklazam Kujihu. Gwindu, Kaan Chimbo Pawrimshin Sanetike Maangso Chirwitang Jewa Betichedihu. Daja Numnala Tsamara Shadongtube Tangdunne Shadongtube Tuzudyang Chichir Tungtuchinde Chirikyu Gawwe Lujuti
4: 别的就只有你是就也不是诚信你帮不要学人心龙阿前就是别人站在总体门外国的同居路结局条件六三当年日卡给针对组织南昌艺术集团六大的切巴拉熊蓝旗蓝在这里突击集团忙都清巴汤熊蓝旗及蓝在这里年冬突击十几十来给予总用给香中汤这最重作仓马拉蓝下东突击加加加新年行走

0: 미유 알신 대외 키워봤니
1: 생년제 샴라 산주 군도 군주 레진티 주류 조위 지라 세배 낭생티 낭도에 칸니바 고주토 벤군 종기 미리 튼지 팀상 지다 지외 샵주 사지티 망라 샵주 남다 주바 시꿔베 친종식 년주수기
2: Kielam sumchik tuyngyu ki pekun thungbu numni sezi nipe nyendam tu, ke koru shik lamdram tu kaka ne deyu. Kusho peng la kolo tuywe langkor ki tisu deyene, kolo jizi che kyang sabab toze mi shidung tuyngya isara, zomun kyakwe teba tang, sunung yang me tangwe lushu sebar kyur.
1: Nezu ti kori yin chi shenbe, pekun zong jidi ju ki lero nyendoba nyingi tongji, chema la langkor nipab de kong la kolo jero che. Kolo jitsa ji, nyandoba ji ki, kusha feng la gyorwa tang, nyandoba xin shi ki, kong ki, do chi tian ni, miri tundi, timtsan jita ziwe, shabshu sa tsi su jie de, solung ngubtu chuba tang, chu tsa wo la tu jiba. Nyishe song ji, mi yu ki, zi sim chun be, bengwe nyandoba, mang la shabshu nam da zhub, ji chi be, kwe da si, sa tsi su gu ryub shi.
2: Sa ji ti zhuk du ni, nyandoba zi sim lu, mang zhu gane jing ni lingu. Lo ti, yu gur chi mang wai tui su, Kielam sumjik dun tu langkur mangdu chindi, bengkun zongchong ki zhengkang ne, kangpa jikyang regi mebe, yogurwa ka jik lamdram tang tangjin tu shakdu chegu chung. Sirim tu dekshi chegab, bengkun zongwi ki gyungwi tang, sirim ulen ki suji, zongjidichu dengwi ki suji, chepsi oyun jie yinbe jingmi ki neju ter tonan chenpo chung. Zongjidichu dengwi ki tinin gebdun sokchung ki, pimi kangpa sum, jidi mangben sezi su gyurgui chegui ta jebari. Nyeti jikba tang, Chu zabu gui ni bengun ki chumshung tu negab dweza mebar kyuruwe mi changmara chariyu lungyu chesa shiktaan chu zabu tungsa shik yobar cheyu.
1: Chesu mi mangdu chenpataan dui ni solu ngubsa taan, subu chusa, kala sosa, langkwa nyamsu chesa, sato nyurdiob chesa, polungu lensa sodi gogo yang mangdu chenyu. Zongyu tapcho jikyurbu taan zong jiri jui di ngui la mangu go ti ju la zangdawa taan nidong nyame nyuksabshi loro zongyu tapcho jikyurbu taan zongyu si ting ulin
2: 总与职业部总职业部所作总清真据所列增体蒙古国际主教大总当里前天前天主港土街部堂落日在这里面美丽团体天山接待这位小学三十天的我也说明大约不是他家第二个主港出堂年的作业出具你是这批以苏龙五十的直接级别主港盲边让队特长拆动沙家林规界长马月巴马赛 로코모로 짬바탕 마리안 코든 제바르딘 토구 대비앙 지둑두 조신유 호베 요그로와 리우이 박바 지리 된동 학잠당니 뱅군투 용화타 뱅군네 마튼콩 콩키 텐저 템나 티니 nga tawdin che ne tawa sum sung chun chebe sa ja yak shu tin te gara lo ta chu cha bo tap zang je kang gu jin de yue la kang be ni zhi yang ha jang zang ma du ji chi yu gan yu xi be ge gen gao li ping ki Gekoro lewara tita kashi tangne pyoedu yongwa tang, kongki kyangwi su, changdangki dewe zongchong chungchung ti, yogorwara nying nipu tinta chiba nge semyu le de song ji chi yu. Yang Tianjin ki yogorwa caijun sazu ni ki pyuwe kwe darato, mangji ki chamsim le, miyu ki gesang me do zishu che tup ji chi yu.
1: Mingay pala, sazi tere kwe dar nyushu zabdun jorwa tang, chenshari kyangwi su, tukji che tang minci sumja ngabju lazam sha yu. Sazigi rimzi demna, miri kake mangzo tang, yugorwa, miti, nga dong sundia lakzam liya nilin shu yubashi. Shagdui takju shibane, solu ngusa tang, subu chusa. Sagang, tendong rojo kuyuji kondui shibay pariki judo tida, zinri su gui yubatang, kyangui sunya shagyu. Yelam, sumjik du ngarsi gondramne yugubatang, pando zulongki langkorki kaluwa tang, dribatso ngarsi sazi su ngen suwa yungkikyu.
2: Sengalengi, kondu sentruba dini, goju tu, Bengkun zongki miri tundi ki kimzang jikdara ziwe shibshu sezi ki mangla shibshu namda zhuba shekwebe chenzum tiri. Tengdi sengiru gudu gunjung ni zengki jyotun zoi chita shibye nangzhen shudam taga shegi.
3: Cho ji le gange yu tu, chokshi tsamge ne rog yor yu. Nganchu miti sem jiki gange le nambar giewa chegu.
1: Selenge. Tata tianam zui san shibe le zin dini, penchong longchen nyenchen le gong, pege longchen ki, san gyur gwen du gwen chong shibe, san gyur chok du le zin deshi.
2: Le zin di, cirin tundu la tang, tenzi tundu nyi ne ne jo chong gire lhasa ne, lenge zui nyalam tu shu xin yu. Shamla sange lenge zui mutu, ngan zi le zin san para kesu shu yin.
1: San lenge, shamla san gyur gwen du shibe nang zi di, san shi nang shu.
4: Gwen du san gyur, ta ye gya su le. 군중 노후 린리 키엘라뷰
0: 선율 근대 군중 레젠키 선율 근대 낭첸
2: 생년제 고대 퇴섭기 송 시진핑기 내부당외 댐규 시비 어렵게기 바르마 이집기 수준 연주로 대샤 십제 낭투 7인 둔둘라네 렌제 서로 모드넹그리
1: 생년제 중국 중앙 룽치 닌치 지켜 레군제 수비 고대 퇴섭기 송 시진핑기 내부당외 댐규 시비 어렵게기 바르마 등구 수비 제구대나 나부고베 지직니 이집기 제사 캐롤 비버타 이집트 총통 세시티 딘디 티니티네 딘디 슈비시 코데 튼섭제 송 시진핑케 니바나베 담규 제베 아랍계제 바르메나 주시 시진핑케 송세 계진타 송종 가면나 창베 중국 나베타 송랍제 측주 차진 링뎀 제바타 대다 벤조 피제타 첸제 서트 옌캄 시베 지소지 만조소지 주든 소범이바타 주시 시진핑키 테드파베 링네지 텐제타 미망 콘도 구르베 라나메베 제셈 사모 응바마세 중회 시베제 투민제 삼베 촌다타 듀럽 서베 닝드 콜라젠제 젠당제 닝드타 제시제유 데니네손 레젠티 이집트 제캅 닌테 레구소 이집트 소준 닌조타 대신 아프리카 룬티 난테소 아프리카 소준 닌조토 던듀미시 생년제 랑제체 땡즈 칸케 땡즈 토담 차답 시바티 나와 죽지베 지 직니 랑레 다주리샤 시브데난데 땡즈 누루 라네 렌제 소양고 르낭시
2: 니샤라 링네타 요그룹이 땡즈 칸키 땡즈 토담 차답 챵다 체싱 차답티 니동 제주르 도 죽지베 지 직니 냥외수 랑레 다주리 차답나 땡즈 칸키 땡즈 칸티게 오타 레겐라 싱네 땡제 냐르자기 체시소괴바타 땡제 냐르자 마제콩 칠레 미나틱 주체네 땡제기 딘준타 린당나 세지 제보체디 땡주 칸티게 냐르자기 체시단 투민 땡기 체규 중공 땡주 칸키 땡주 칸니 체된 체규베 땡제르 인친 땡비티 구림 따라 라린 냠보 따르괴바 카세된샤 니웨 로시에링 땡주 칸카지기 셰드게베 땡제기 도담 첸데 메바타 땡제 지시르키 람스 투구 장보 메바소 기네 뜨는 미디 체답나 땡제 칠땡타 셰드게베 땡제 토담 땡제 지시르소기 랑자 존네토 투구 장도 당시 땡제 칠땡 제베테 칠땡 제단타 칠땡 제지기 타주 제단라 춘지 냄보 제바타 리지 계젠키 제보타 링위 신진 디젠키 시젠 귀림 첸땡도 동와 땡제 칠땡 냄보 제 체구 셰드게베 땡제 토담티 셰드탄 둘링키 구림타 제드 튜딘키 시제 낭도용 아르웨 댐비 십자 제바타 제드 게베 댄제 탁주 제당라 춘진 제디 제드 게겐키 팀튠 케와라 송경 제구 댄제 지실 제베테 댄제 지실 제답타 지실키 랑자카세 수네 댄주 칸키 팀 땡큐에 튜미타 냐르자 제겐키 레데 지주기 겐디넨도 당디 댄주 칸키 댄제 주실 지실키 푸벤 람세 주규로 꾼디 동구 시덴두 생일렌제 계급 뉴주주기 록더 서버스 주인키 레겐 케진 규티 셰샤 십제 낭튼 7인 튼두라네 렌제소로 모드는 그리
1: 생년제 녜샤 계급 뉴주주기 록더 서버스 주인레든키 규티 총도소데 록더 서버스 주인키 레겐 케진 초용네 규티 제신 총도토 롱아친 정급의 뉴주 서베 두세 나르웨 토르동타 제순 튼제기 장도 뷔제 토베 롱뉴 교고 템포 파르와 베입 서버타 레남 서버 교뉴 튼네 로터 서버 주둔 치고라 란자 대외 도와 된샤 대양 망시 드괴제 리샤 뉴슈 유구 쳐로 동화타 로터 체미 된자 띵링케 추세 토르 동화 로터 조타 리라 로터 로터 충제제 튠조제 로제 좀시 서버 주바타 사뚜제 네티 누바 칸리 된베 미탑 링뉴 동바타 더블 로터 링뉴 뉴지 뉴지 뉴소제 로제 란제 서버 심주 서베타 베주 교뉴 단데 튠제 뉴슈 서마 페제 동화 남아 디조르 겐레리아 뉴슈 잼네 뉴주 서바 뉴제간에 디디토바타 뷰제 토베 론드 로지 튠조소 레남 서바 튠조 참튠 용웨 로제 샵슈 서바 림보체데 튤레피제타 미마망조제 고고 티웨 리뱅강고와 덴자 코르제 타제 뉴슈 유구 송데 로데 제모 덴자강 코르제 덴부토 벵겐레 제바타 레데 덴자타 뷰제 토담리야 슝뇌 잡아 로제 긴고 첸동뉴바 쳇르동와 덴자제 뉴시 쳇르동와제 지구제도 생년제 중국 총재타 총섭기 겐군체 초회 내주 베팅 다체 팅 두바티 신구조샤 십제 남두디 덴진 흔두라네 렌제 소양고르 능시
2: 사르괴바라 맹시부네 시도 중화라 닌셰콩 맹시부타 중앙지조 레튠부 누르시부 中国建军来团训练康，中国建军团组接待在安逸酿制头大多站内。中国重建的堂重设计建军期初一年去了，别团大姐听出不区别来团提出前的，面部人拿给钱了，卡点胡大脚为几个级特举了得了定时七八堂。这月节定他，陈述戏剧节推广场的动画了细节西装级给人解决力度。他定级大姐参与建军堂建军那些地区堂重组艺术参与。天南建军呢？ 中华民盟集团级级外公级台湾行政堂、香港密切行政区、澳门密切行政区接触美别三十内约八堂，日同资助率到国外促进人气，出具来过牌了，落出主堂体验期中国急忙一百里。大姐级结果呢？行政堂人员中堂，台中创业的宋志所集堂，新疆团聚组织兵团一百堂，大姐全国级马背长部呢？密切宋志所总堂，及必定堵车东家集站一百里。 大团长三年课堂只有提前去，他定期必定搭建城市设备堂，培训也不缺的。面部人拿给钱了，就我了，开店火大脚背，几个皮特举堂，吃了够。戏剧节监督级单笔堂，老大七八了，成立堂团队西装级代表的钱呢。退入设备建军来团，比赛团培建两队七个八堂，建军级内最动机搭建堂，用着级林路推广场的当年，西装路的堂。
1: 三比，杨志书记、习书记军队托了当地，跟随查下团队，团结了偏见了军队动画了，解决了牛顿七个月浪子团下。三个年级，占领土清体七学期初二普朗夏尔顿图下，集结男团七零团主拉内两节走了，我这两个里。三个年级，那位级别参与是安宁、山东、江南、香港南区，马区普朗中心的夏东托巴地托内，占领土去清体七学期初二普朗我所全国托巴参加度。 中国江南区西北中间口岸普朗提人在里亚，吉林阿塔米顿东阿家站右边南里亚，索北土寨的人在里亚，吉林松塔米松东拉子右边，北寨仓底里亚米九顿塔仓阿新北，瑞秀大镇去北州去代表当行驶。普朗中末提，今年去藏布作物前辈，边角皮带塘，马丘洛江宁安街边角皮带塘，念来了，规模特别是。
2: 三年级，中华民族集团筹备都市电报组内，民族团队一段下下，部队都为配件了军队当官，设备人生中领从的所下，现在南队电子龙珠栏内连接作业我只能是。现在级别七十五级所进人，中华民族集团筹备都市电报组内，民族团队一段下下，部队都为配件了军队当官，设备人生中领从都，南所人员中，湖南北二重建都所下，他登记村队。 杨玉林部设备密立团支一段下下级部队团为配件协办堂，退入设备中国开局级制作人路级，人员特约空备当内，中华密立级团盟级三百七十多个协办堂，结合中华人一百多团长中国部陆军级电子堂，停入级六零七八级，沿了零地卡苏木古地参与，这一结果内容为立即开展堂开往国军陆战区。 这月七姑娘因为日记开展堂开往国军陆战区，这月抽血的明年比例定时拆迁，从头修建开往村，中华民族南门西街区拆掉了西厝的，中华民族集团筹备孟西林新区那段改建了新旧定时拆迁堂，中华民族集团筹备让店西街麻辣作用了工地垫地当内，中华民族集团筹备都市店铺的筹备堂，明年团结一段下下去，比赛团为配件了工地动起，日常去读书立即培养一些就业了，三个年级。
1: 让中级特忙，人都接呢。郑州建筑铁工级创业苦力军队来说当下，现在南团七零团主拉内连接走了，我这两个里。三年级，年前了，三个月半了，只有在这内西到冲完了。让中级郑州建筑铁工级拓大派出所，年中起步，他们拿车子接待，从这改建女校越轨设备塔，年中去门内马路单位，郑州建筑铁工级年中苦力军队来说清不是。 谢道兴我行了，让中级电用级解决冲了沉没组装铁浪子塔，大多是钱的，来得及，沉水了，忍住，说不就跌不塌，让中级做了电真水，啥都说不就跌不跌，冲不着解决偏见了，存在所谓妥当塌，冷路超用的这些钱有些，老九老大前辈，如果中级电真铁进步存在，谁就人工安排不收钱，小龙你当见面有三个老罗，他说他现在宁直接三年松土，如果电真冷库。 俺不就准备谈，冷库谷底，七十多米，前面十几千个馒头，三几千呢？如果直接冲了，出头他们谈，来的皮带的损修，看你赔不起不谈。大家，今朝今天铁工的从业苦力历史段位，就来段了，工地顶上段位谈，忙了得不得谈，开来了，偏不准备，下不准那么着，木头姐姐动啊。 新界工作界最忙为团镇阿塘，将我现在见证了呀。新竹建筑、新建国不少的，特别强大，团结接下去。 Jalo ni dong jamin nyuk zangan lo ne ta para, zhong yong ki timdru tiap gong su, xin gai gung zhub ki le dung zhub zi, tia zha, tia

0: 이제 망체라지 그냥에 드문게 교배 검음 팀이 교배 검음 쉬지 팀이 있는 거나 데이트 아니 도서 갈 데이미 나랑도 빼제때 치고 이 김진이 가래 있어서는 저 빼제 따네 되게 그나 데이미 달라 다 데이미 쉬지도 걸 데이트에서는 니치세 이 개주디기 닝저저도 데니 데르도 이 개주 어렸음 게 예배 달라 그나 디게지 망체 빼지 간거 된대리 시작나 아니 이게 쇼자이트 쇼 땅 예매 들어야지 쇼금 송자 아니 야 쇼자이트 빼 전부 치고 송도 걸 아 디베리 갈라 니디 인지미지 쇼면서 전부 지키고 아니 되네 쟤는 아주 니디디기 배 인지미지기 다 빼지 짱짱 취해야 대변으로 되도고 니디 자랩다 간기다 현재 니뚜버다 유튜브에서 해야 돼 머시미 자랩다 간다 뚜브자 이나리 오메이나 간가 요하리 숨기 이내로 다 오진티디 니뚜버다 유튜브 되는 거리 시작한다 다 이내로 님 교회에다 에바 교회마다 두고 매브다 신단 딩베 망체 배제 관계 나오는 다 에바다 니모게게 머시미도 걸라
1: 레스
0: 시작한다
1: 레스
2: 생글랭게 계시 미군기 닝가탄 미순 된자기 팀게 자주 보나 기랑게 람세 카바 앙자 고추 지지지 고드네 사이 되게 지지 미스 쳔바 텐드나죠
0: Pese kyangkyang tijure la ta kanji pese kyangkyang tijje Renjin na dun yuwaari na ku yuwaari Ani seki tijyo yuwaari Yang singu peme tijyo to Ani poda la cha xa na dalai lo me si tijyo yuwaari wala Ye kanka nye mo nitiri Ngare genla cha xa suna genla ki genla di Zalabda kan genla ri genla ki cainla ya Suna nub la shuk duwa ta Nye genla ta rish pinzo la shuk yu Gen rish pinzo la ina kongran ki kitu tangwa di rila Ta gen rish pinzo la ta shabri mando jiki Ta genla kundu la ya nge lo shizhide genla tuk shumina ta lojirung ne lobda chini ani dhigungu jobe gambunti dine ma ani penpyo beja shabji jibin na nge penpyo beja to kaisang siye jor penpo da penti sinye penpo le ganyo yore, tenyo yore bom yore, gyadong yore, songdo yore ta di na to kaisang di rinjin le dun le dhubu tsari shi jibin ani se jigu tsari nye jibin singu beme jik jibin ali chayal cha sham nir da kina ta chunga ta dibayda yuksha sara gomba longu dhukyo gobe dimdegi gyadong badi nga da rupa jik jibin la kina siddi jil suwa zendeng gombe bom siddim jibin la ta di na nga da yikin yang mangbo raji di yubri la nga budu sumzi jibin siddi jil, kanga siddi jil ani ta di shugo yang loko minzi gangi gyushi di nga da kina nyambo jibin la songyo surik lopta chimi gyushi ani di rinjin le gu jibin la rinjin le gu di nga da kina je kina dudu kina kuna tsu kien trish tobye la kien noje la kien trish minzo la ani kien kama la ani nga rang kitu sumzi che An tijia tibirila. Da tili ya lo nyi zili uri. Bech bech tat ngaranzu pyoni. Ngima ina sakye jelumu cheshiru bala. Da tili che ya uri. Bech jigli ya kungdi tol haqza uri. Rinzi kura. Shangza ila kungdi kang haqza che. Bech bo uri. Shobji tibirila. An tili lo nyi zili uri. Yushu mige kesa ki tenze shamzu kanchu duwa la. Da tili ya yu kye zongchik tibirila. Yu jigu uki. Da tili duwa. Shingzhen romu kesa nama lingiri bala. Zugu kya giri bala. Zugu kya biya di yu di duyu che shingzhen romu. Ani kye zongbojik shang duwa. Tati ngay ma rin nasa jingan tola chungje nyamduwa Ming kora ya rungmyo yumdus to Ta lojyu kongla rungmyo yumdu yinsa Andi ta tingza mge kaza tenze shamsu kongla jaya yore la Yu gaya dong jik tibri la kama Ta nga zun miri dik bina shasha suna kina yinji miji ki Zay labda kongla la tsuyo goya di Beza kyangja tiye chido ang tangbol shao re Niri ji Ta bina shasha na ome ngay ni shiye suna Zay labda kongla na Mendo langi yikris duwa la yik sushi Di nga ra zun shung ingla ya tengi su duwa
3: Ta niri gi yikin chi mude ta kade kande chungmi ngotesh narala
0: ang nyerab kyung ngene chena gen tesh dob jela da gen no jela gen sona nubla dinde yire ta di ngeng gi chasha sona dinde chume zda ni mo mo ta sa ngaju pat dire la kana kono mo mo ta se du nga da kim za dire re du wal konso be du mo mo ta kim za yang be de kala ni di gyen zbe dire re sha be be men sik pat dire la ta ngaju di gi la mara ne long ba dinna mang je sharam bas yang pe che ka ji ni mo ma ji bas sharam ba be yang ka ji la ni di ni mo as ge be ma sharam bas ge ta ngaju gomba di sharam gomba se re ta di wo ga nga wa ra chim ba du wal sharam bat nyangya yore, sharam bat chik chik chik, sharam bat nyangya yore, tis yore. Kaju gombe nala ya, beja tat longu dunje jeje chensha san, chongji rinne juge, gana dike dukshi nanga pe sunga, longu dunje jeje chensha sunga re.
3: Da
0: diri le gala, bela chasha suna, jira, beja dite nyingba nyingya re duwa gala.
3: Yes, yes.
0: Da bela chasha suna, pyona keba, todar gyokbo yu ze, se war jeba, tuyji yigi la, tingsang tuyji keba temje chun, tushin mi tuyji, yigi di, rikba dhenje tuyji, chayadu gu, ge rikbi, 중세 님 무슨 봤어 그거 나중에 뭐님 무슨 봤어 그거 배제 거래나라 잠면 근데 어귀 록스티스 다 소소 어귀 익숙대 집에 인식 거래가 캠버진기 색당 어자르지 설루 장배 동수 로베 젠다르탕 로케 데라 소위 라추 곰보달 뻬름니기 슈두 개월제스 다 뻬보다 소소 로베다 슈데디 야부 슈 제바 인송도 원래 배 준준 추류 궁진 빵모 빼모데 장라 추자 외세 윤다모 친주니기 셔도 최신제 택바 쿠르도쿠 모자르치 시숨라마기 윤 디싱베 대바진기 축부 게세티 차외데라 부디 우딘숨 자자다기 튠바 미기 튠세 땅을 튠세보 중소도 월가나
3: 친구다 나 그나 지머바
0: 오리발 갈라디 싱크디기 마자나네라 나랑도 안 강보디다 벼라야 당보랑디 뭐 신군이야디기 갈라디리도고라 가마바 르베도 지마레라 디 나나투 장건교도 교도월
3: 디 가르자 지유나 니디르발
0: 니디디 예수디 다 주고 베디칼 건교도 토르제 다 간다 가레레 슈츠요나 겐핀도 저실라 직송도 나르당 바캉 안 당부 이게 되니 간가 니모지 임베체나 겐라가 된데 송면도 되 니모레 송면도 되 망체 니모라 라리 임베달라 간다 답변 샤샹 장말 거요니 이게 되니 장라 되기로 망제 딩리시가를 꿰두고 배신간가 딩리시가를 이그티니 공 배신군이 이게 공제 신지다 주 전대배체도 딩리대 여와 직디바스타 신 15월의 속도 되네 꼬지 꼬에 디제브리 속도 이그티니 니모지 간제 니디랑 되는가나 다 배신변의 차시야 주는 알아서 쉐바강 여러 번 쉐바강 그 근교대 된주 간가 니디릴 꼬니 니모라 릴 다 배신도 되게 간가 단딩윤의 차시야 주는 이그티니 이나릴라 배신군이 이나릴라 맞아. 님은 뭐다 믿고 올라가나. 다 직선군이 신이 님은 안네. 님은 신다라. 보신군이다. 이게 드니도 요마. 무슨 생각마다 요.
1: 되는 바처. 순남 답게라기 어쩌는 말씩나. 지론이 돈 계로로 계시지게 칸키 촉진 토버규. 피의 익숙 계급림비 의미적인 휴자키 명도 카니베낭 취바타. 지론이 돈 집실로로 니티 티균티 계급림비 의미적인 휴자키 명도 카시비 자기 남자나 취버시. 마왕바르 니티 티균라 송경타 균진 지조테 응아르베 군디 딩섭당디 미 티베 망웨 폐기 익수라 롭종타 라바르 니티 티균 키 오사라 촐토베 지기 인시주
3: 단다 니모 춘윤의 시에베나 신규 제제 균진 비신이 망오레 시국간 지제 균진 비신이 망오이
0: 부신군이 망오이 네 부신군이 대답에 조디 부신군이 대가랑주 근주박간 메벨
3: 네
0: 근주박간 딩주 차상고 딩규 차장고 그래 딩규를 야 부디 니게 여러발 아니 두두제네 야 간주 간가 보숨네 야 고예 디제제 아니 미 간가 베디갈라 딜레셔 여러발 이게 디니 슉체스 되요 말발 이게 디게 딱 고급을지 때 딩규 디고예 데 마비디 네마 보신 베세 겸교도 걸 아니 디 바자르 아니 딜란 거 그래 이거 아래 다 디와 보숨 나라 야 보신 고니 베지 미랑 갈락도 여기리
3: 레슬레
0: 오늘 다 디바 디나 그 롱바 디나 그 미 망체겔라 딱 보신 고니 이든이 손으로 배제 때문에 배제 때문에 내가 그 되니 장결이래.
3: 네, 슬슬.
0: 오늘 등수일.
3: 네, 슬슬.
0: 이래 이래 가라. 또 너무 계절학들로 주 요리 승길. 무신고에 대해.
3: 슬슬.
0: 저기 이기든 게 일라 타고로 발.
3: 슬슬.
0: 이게 뭐냐? 팀이 무신고에 요 말로 발.
3: 슬슬.
0: 안 주고 무신 신고도 다도 발.
3: 네, 슬슬.
0: 오늘 신고에 대해 답변 채시한 손이 깨나지나. 응애 어구다 워마게 고구요. 대미양 비 신뢰 제가 진수 모든 지금. 여보신고에디베베 규제 현대 만들어지리도 같나
3: 네스
0: 란교종림 비균진바다 동기림 비균진바다 종림 비균진바다 열이다 그래
3: 걔랑이마 시우갈 다치아라데 니브메돌
0: 올 나이 뒤랑로 베디 시험이다 나온 네스 다양 베디가라 보신고니 지구게 용의 미도발 인직 미직게 파르자 밍레야 파르자 시크릴라 보신고에디 이티숨 딜레야 밍레 파르자 시크릴라 보신고에 자와들 원미 바르자 민고는 바자스티티 아니 바르자티 티제 티 커북로제 파 저그리 이파 이건 안저 보신래 따고 주는 치던 거죠선 저리 양 빼자 두스 접선은 조카도 튕그러 발
3: 레슬레스
0: 두스리
3: 레슬 안다 지랑 통디는 내가 나 저다 지 로글에다 안된데 그네 된다는 지 피제다 우제 요마르베
0: 오레디디
3: 안다 니디 익숙 그난 교 열벨
0: 열이 열이 내 결혼식에디 익숙직다 단다 랑교정 가자 동기 가자 개그로 믿기는 좀 뜻이 들룩기 직룩 랑교정 빈수 가기디
3: 레스
0: 직룩 니 열이
3: 레스
0: 니디 니 열이 그나
3: 레스
0: 다 롤레난데 안데 뜻이 들룩데 롱도라지디 결혼식에디 룩에디 마버라지 룩스 다 딩성 결혼식에디 배조당에디 야 응월 시부당님도 마 도메인을 갤라향이 되게 된게
3: 어 나도 니티 기타 라다 아든지 한 좀 고리리 신다다는 규마다 지 리리 차이 있나 그래 또

0: 내가 계집 열어.
1: 열이네 걔라. 답변은 사실은 틱드스에 이 계침으로 봐라. 얘기를 해변은 사실은 고딕 부딕 강딕 거르바. 딱 오진 사실은 고딕지 부딕지 서주스. 나랑도 도스 마태형도 되는 게 딱 안쪽에 카켈라. 강바랑 말이. 서주스 이제는 빨아야 도스 같이 제는 뭐 좀 돼. 들려 서주스 생지. 서주스 그래. 딱 나랑도 간주 님이 그래서 서주스 서주스 같이 그래. 님도 전에 서주리도 이게 이게는 님이 이동도 나 서주스 게 두고. 딱 강바 있는 다른 있는 강바도 텐제 강바링 붙은 거 봐. 다다 까다 가다 나다 냐다다다 하다 되게 강바링 보봐. 되게나 강직지 거 봐. 답바파마 칼샤샤는 강밭 이게 양카퍼조디 충어디 섭주직과 알아봐라 딜레야 틱직 기딕디 양샤고 딜레고 알아 다베는 샤샤는 성주 구디 딱 꼴라 샤샤는 멍신의 커둑직도 걸 안주진 파 커둑직직 양수독스 텐제 꼬랑와디 범바체 꼽디 파요 거슈가스 나라도 가디 독스 거슈가스 열발 거슈가스 이거
0: 알아 민 거슈가스
1: 거 거슈가스 이거 알아 꼬디엘의 거슈가스 이거 알아 다베는 샤샤는 산의 샤샤는 산의 룩 동바자스 다 룩 그 동바자버라지 요새 이거 알아 다미 코나도 빼시 안 용해 막 이긴 독성기도 걸 산의 샤샤는 딱 스타딘 독스 가르지 독스티 독스티 되는 니니니 빠라지 얼바 니니 빠라 최종 균은 마셔 줄 거 아이스 거 알아 다 알아 차샤스나 안 랑아 커브비 있어 나 랑아 카 랑아 세 랑아 저 유용에 랑아 세 열발 디 카보비스는 줄 거 아이스 다 알아 차샤스나 지나 독 가르지 동자 카 숨 열바 알 동자 숨부터 이게 강가 최종 동자 되게 최종 맵시 이제 미지 그 답변 차샤스나 나랑 저 사시 장고 중에 착자 거 열발 니는 현재 이길 예배 착자 제제 지중 변은 마실 거 알아 딱 가셔 이 차직 지라지 독스 칼 이게 마시 되는 아, 네 야거도 차지 내셔서 다 소소 이긴 팀만 인선은 오다 디자디 지중도가 디견쇼도가 디견쇼도 답변은 사실은 어제 멍신이나 독스가라 야도 사태인지 나랑도 독스가라 빨라 차시한 독스팀 다 네 마딩기를 봐라 빨라 나중 유지디네 예비스그리 여러전지 예비스그리도 봐라 민코나 예비스그리 답변은 사실은 냐다 하선 부부숙스 나랑도 샘지도 부부 열어 봐라 디 잡지 냐다 하선 부부숙스 디레송스도 원하더라. 다 자네 보면 창정이 생기만 가랑 저 자고 직다 팀성 상고스도 님만 나자. 디 잡지. 자네 보면 창정이 차네 로고 줘봐. 다 로고 줘봐서 이제 제가 딱 달어. 제가 딱 다 이내 차디 로고 줘봐라. 야직 때도 말링어요. 차디 베디칼라 다 팀성 사과난 게 얘기된 전에 리리리 장이 이제 시중 찍어지게 되도와. 말해 니리디. 로고 줘봐디 야직 독자 리리라지 야직 만났어요. 차네 로고 줘봐요. 답에 빼준 디데샤도 걸미 님이 얘기는 좀 빼려발아 빼. 얌자여발아. 딘데도 타니 오버추디. 땅아랑즈 오버세 진바등도 전에 코란 빼때 독스칼 찍랑 땡거봐. 다 디깡바도 스네도전 꼬빼데 칼 깡바 찍스도 땡거봐. 빼때 밥단데 독스칼.
0: 레스.
1: 오딘데시도 걸베. 미 빼딘데샤도 걸.
0: 레스.
1: 오딘데송게. 땅아 팅생가시에게 찍도 좀 갈색 그래라. 무제선으로 제제 오바치 보면 상관없어 오바 이제 잡았다는 소는 오바한테 전부 슉 챔프제도 돼 파바 슉 챔프 비기를 봐 잠수 잡아주는 데는 남경 많았어요 그리고 티 자세해요
0: 니마다 그 빼디 빼쓴버라
1: 빼쓴버랑 샤버라 내가 다 그런가 빼디지 딘데 샤나 자세한 게 뭐 있나 아디 구리리 승우도 걸 온 아디 구리 구리리리 다디 비는 샤샤소나 알아야 딘데 바 장댄스 레자 텐야저리 다디 비는 샤샤소는 컨트리리야 딘스 틴기 민두 틴기 민두 알 구리리랑 틴기 컨트리도 돼 다니디리 이제 민지가 알아야 파 락자 틴기리 장댄스 이긴 직진보단 가주도 전에 나 이게 낙살은 봐야 뻥구 바바다도 걸 아니 정부 법도 전에 뻥구 락자 템바다도 걸 아니 야 진비 수도 전에 야 다디 정부 텐샤 뱀미식 비 제부도 컨트리 제부레스 도송브레스도 걸 이긴 게 아니 이긴 게 야 되니 배 야구도 민고라 장댄지셔스 안데 데랑 트위스 네 데는 법도 걸 오메일 즉 접송고도 걸 임바제는 오메이게 나로도 지다 된데 말이샤 오메일 나로 거부 땡가자서 거부 땡가디 오징기 양들아리도 걸 오징디 데벤 샤샤나 오메이디 독스 제제 거부 땡가 제우 말 오징디 독스랑 지도 전에 다 편준이 제 베데 갈라 땡에서 커두랑 디기로 걸 니디디 이지 미지 커두 딱다 팅그리 다 버신 고녀 있네 독스가 딱다 사줘 독스가 팅그리 커둑 딱다고요. 대중에만 있는 이 뒤도 있는 차시아소나 이긴 길럽 뒤드는 공아 열어봐. 잠의 공아. 잠의 공아도 중어지. 나 라고 치중기. 체는 체. 라고 인지 미지 그 디나라 공아 독스주. 아니 누구 쓰는 게 독스 찌르지. 아니 누구 디니 인지 미지 그 장슈스. 나 딩서 누구 쓰는 제 루기업자 책도와. 얘마 안 누구 주도 내 딘데라기도 와. 공아 라고 이 디나 죽 누구 쓰는 게 냐르 죽 누구 디니 이제 태보다 안 죽으러 와라 인지 미지 슈그마 땀스. 아니 이게 디베디가라 자사 차오여부터 봄사 봄바여부 이게 정부여부 디용거리스 조금 그 룩게비네 쿄교죠
0: 네
2: 비나나바초 스남 덥게라기 콩키게 외신이 상부 기록 소정 난급에 응학주의 사모 남야 일에 송내 지능이 돈 이슈류에 따와 등반에 송 콩키 니모 종롬진 키 니티 로키 딘슈 기겐 키 겐코르부터 티징 콩키 로를 추주 축주지 구이 뒤주 제디 로모 초타 익숙을 가신 체외 기겐 가라 니티 기 로규 타 지단 소 남내 타바라 기록 니제 학점 소정 제유부터 니티 티균라 랑게 폐외 기록 시 콩타 냠토 자리 난신 유
0: 그냥 이마 통통막 이게 된 난데서 봐 그냥 지난 레디 저와 친구 지나는 거죠.
1: 답배 저와 쇼 채면 줘 줘. 에 요는 맨에 차장 좀 럽죠. 러시티를 이제 매배 요 저 그냥 맨에 커바 텐에 배 이게 저 커바 단데 쇼비 이제 차장 줘요. 누구 진당이 주네. 제제 럽제 그냥 저와 친구 줘 답배 되갈라. 네 여도 저 걔랑 배 럽요. 뭔가 강제서도 럽요 송으로 다른 게 배 되갈라 되바. 배 인지 미지 같은 게 계속 가져요. 차장럽으로 지송 말해. 근데 송게.
0: 단다 그냥 그냥 계속 소중한 나면은 계속이야 돼. 다른 데서 계속 들어오듯이 근데 건데 달라.
1: 딱 가는 거는 신의 결라다. 좀 전부지. 전부 다 동심이었지. 다 동심이 있었네. 되게 용해 믿고 가라. 다 딜레야 가신다. 동심도 여차비 쉬고라 되니. 제가 내리신 야제 쪽으로 배 개봐도 그래. 남인 균이 메우지. 되리지. 안당 부르겠습니다.
0: 네, 선생님. 단데 그나기랑기 접전기 잠자르고 가르가리네.
1: 다 잠자디 다 주디기 다 배가라 가서기는 당가랑 배 말이다 잠자 약슈라디다. 소전디 공비 제동 부직 TV. 다 디니니 슈고 표셔체. 아니 낙자디 그랑랑 저 배배 낙자랑 소비 낙자 낙자 나고디 기 이티스 시티스 기 낙자 나고디 잖아 낙자 말이거나. 말아서 배배 낙자요리. 배배 낙자 가서 속아지고 그래. 그나 속아지고 여르체면 속으로 가래. 단 낙자디래 야겠나. 다 신 드라마신 여러 번 신 드라마신디 자우지 꿉도 카부 아니 자우자도 죽도 겨봐 디와래야 매게 드라마신디 안디 토드 마법지 안디래야 루글레바디 최우래 그냥 양 최우탄의 타베 지금 거 말이 다 맞으면은 양지금 거 말이 다 저러는 뭐지 다 안빙디기 다 저러는 뭐 심거래 다 대처받디고 다 소소다 다 가르쳐 그래 이걸 지혜요 맞아 소소다 맹아라 그래 다 걔나게 미 갈아 본부 간주서 러브로 봐 소소 맹아라 안디베디 갈아 시부진 예제디니 다 냐나는 안 좋은 의미 신나 나고 나게 해도 걸 나고 나게 해도 거 걔나 나도 유티드 다 나랑서 배배나서 직소에 제 휴구딜이야 그제 나랑서 나고 나게 해서 뭐 된대 제주도 레버트고 김진지 지어 봐라 다 디팅생 직 비지 편주 지에 근데 계속 아니 낙다 나고 제 바 이기지도 되네 세직 지도 되네 세딩이 살라 곧 당지 다 띵서 부 쉐브 레샤라다 정말 신세에 고데 드메레도 와라 공굴 차샤서 신다 두고 된데 샤 아니 독스가 그래 세르셔 그랬어 아니 코나 메도스 바스는 칼리 칼리 나라서 슈마 바베스는 세 칼리 칼리 셰인 그랬어 아니 코란 저서 양직 나라서 신이 너 옵티 칼바 람산 저저 그봐 신 정말 신세다 칼리 칼리마다 균의 식임에도 계속 쉐브지도 아니 드레미스도 드레밍 알아서
0: 드레밍
1: 드레미싱스 이게 코란을 드레미싱스 겹샤 공고하게 드레미싱스게 콘센 슈먼이 이마에는 공고를 드레미리도 가 다 딜로 신디 식지 시험 총장 그 도어디 슉 챔부도 가신 알아서 신내야 도시 집이 되면 신 독스카 배우비는 도어 매자면도 신 드레미싱스에 대해 주셔도 알아서 배우 링네도 다 빈내 채샤는 미래미 미래 수수 김정기 김규기 링네 경계를 볼 다 이내로 알아 겐라디 인가래 드릴 주저다 네 아마다 겐라 발라 게셔로 발 당연히니 딱 수수 김규 윤진순도 된대지 아니 당에 주저 주와 딱 주저 와 아니 독스 갈라 제제 겐라 독스 티디 되네 아니 독스 작 줘래 당 알아서 링네 벤 차샤 손에 보신 거니 있네 미르 쪽 친수 된신수 되네 여러 발 딱 이 티니 차샤 동에 겐라 차샤 당 알아 미르 시발 내게
3: 겐라
1: 아, 니딩 미럽시버 저 소소 미럽 김규 규메이즈로 디디선더리도 원 당가서 님몽원에 망제 딘데리를 베네샤션 보신 고녜이네르라 니디 제녜이네르라 강가 딘데제 라 라올
3: 겔라지랑게 탄다디
1: 어올
3: 디나 겔라지랑 부르베
1: 어리네가
3: 다 부 미럽 나발레요
1: 어 딘디딘데레 고레 라올 다 소소 베데갈라 조 안당부디 디 예지 미지게 디식도 가르서 그래라 겐 김규기 디 락제디 캐주디 카르도스에서는 캐나다 수수 맹아디 차장로지다 디신바 협조하도 원하다 땅에만 신소지기 변 샤샤서는 발라디 부고야 아니 제바 제쇼디도 되네 제바 꿈 마슈 그러발 디부 데자 슈디도 되네 아니 꼬는 마슈 쓸 부고 넣고 매브라도 원하다 발라데 아니 쉬 제발에 예수도 그런 거라도 배우고 쓰려야 아니 부글이야 땅에 딜럽들에 제바 고쇼마 저 고쇼 저 세븐 땅아 뭐가 발라잖아 땅 맹아 디데 레고 와 말해서 근데 지도가 담이 일지 말아 땅 이내로 대티세 미다다 티세 미치도 코나 교 침바리 소소 김규세 엄마다 소소 가신게 소소 가왈럽네 디드월 자잔을 레그리 마도 지게디 소소 규버라는 마도 제라고 말해서 또 빈샤샤 주는 거라도 빼져 되니 다가 드우트여레 다디나네 아직 구시도 못해 봐 시디 졸라스 디나 휴도 응이마 생코라를 시디 졸라스다 대바슝게 까제여레도 원미 민코라 시디 졸라스기도 원 다 대능신수로 잡으라지입니다. 다음에 찍는 채널이 갈라지라 배 나라도 링내서 이 김교련 힘기 동냐나니 개조도 쉬워요. 그래서 동 아래다 소수 미규 다간서 소수 떠오르지를 원래 내가 가르치니 내가 돈 좀 빼자 뒤에 옛날에 대화 가르치고 중에 이게 뒤 삼삼다 기둑양 삼삼마다 이제 다 대화 기부채 참 대비 삼으로 되는데 교는 고금인데 올라 다간 이제 쉽지 그제 슈툼나이 뒤지 야가요. 원래 빚이 굉장히 뒤에 빚이 난 돈 돈도 뒤에 뒤에 셈로 속도 걸어 그나 당분간 사자 빼든 리본낭 버친 랍세이다 뭔데
2: 下了呗，眼睛面积跟老早些贵的，滴热下了，跟那他看见叔叔，滴滴滴滴，叔叔先把的他别等下，他叔叔先把的给他看见，看了一眼，也被叔叔嘻嘻把都切的，看见不消停不打个了，眼毛给给那个，包了的，光了接住了不行，鼓的，那些不一个听见的，那不行过年的，那点点点点讲个老跟叔叔别的看了，叔叔叫叫把都恰当听见讲讲嘛，都过年讲讲嘛的，点点点点讲就有嘛。别那么错，光头先不听你。 中华人类彭祖前面去张当日不改变人民日记志愿去陆局日任堂提开去天气军警七教所的国人员直播时总体堂这种修改但是那不应听见徐林家国
4: 어머 랑키 카레 가봐요. 디디 쇼페 구베 카레 이야기 없이.
5: 엄마, 도스 구난다. 니랑아 냠치티 난다.
4: 지다 간자. 디디 아메 럭시기 슈불럼부디 케알레샤. 랑말이야 도리 또 지앙고.
5: 엄마, 나 오늘 산들러기. 엄마, 야미네 니 냠베 기쇼디네 주제 세고.
4: 보모, 다 산삼 씨아지 카레 이야기 없신 거.
5: 엄마, 또 스쿠아. 엄마, 나 카레 이야기 없사.
4: 对 다음에 지주 랑과 나는 민망 범인 두고 제장 랑기 럭슈디 야 견스 다음 거.
5: 엄마, 얘 럭슈디 내 나래샤.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조직비 최진 인내 뇌수 락린 대규리 제답나 댄주 칸키 댄주 칸티게 오타 레겐라 싱네 댄제 냐자기 최시 속에 바타 댄제 냐자 마제 콩 칠레 미나틱 주체네 댄제기 딘준타 린당나 세지 제보 체디 댄주 칸티게 냐자기 최시 단 투민 댄기 체규 중공 댄주 칸키 댄주 칸니 최댄 체규베 댄제르 인친 댄비티 구림 따라 락린 냄보 따르고 바 카세 된샤 니웨 로시에링 댄주 칸카지기 셰드 제베 댄제기 도담 첸데 메바타 댄제 제시르키 람스 튜구 창보 메바소 기네 된라 미디 쳇답나 댄제 쳇댄타 셰드 제베 댄제 도담 댄제 제시르소기 랑자 존네토 튜구 창도 당시 댄제 쳇댄 제베테 쳇댄 제단타 쳇댄 제지기 탁주 제단라 춘지 냄보 제바타 리지 계젠키 제보타 링위 신진 디젠키 십젠 귀림 첸댄도 동와 댄제 쳇댄 냄보제 제규 셰드 제베 댄제 도담티 셰드 탄 둘린키 구림타 셰드 튜딘키 시제 낭도응아르웨 댄비 십자 제바타 셰드 제베 댄제 탁주 제단라 춘진 제디 셰드 제겐키 팀튠 케와라 송경 제규 댄제 지실 제베테 댄제 지실 제답타 지실키 랑자카세 수네 댄주 칸키 팀 땡큐에 튜미타 냐르자 제겐키 레제지주기 겐디넨도 당디 댄주 칸키 댄제 주실 지실키 북변 람세주 규로 군디 동구 시덴두 생일렌제 계급 뉴주주기 록더 서버스 드윈키 레겐 케진 규티 셰샤 십제 낭튼 체린 튼두라네 렌제소로 모드는 그리
1: 생일렌제 녜샤 계급 뉴주주기 록더 서버스 드윈키 규티 총도소데 록더 서버스 드윈키 레겐 케진 초용네 규티 제신 총도토 롱아친 정급의 뉴주 서베 두세 나르웨 토르동타 제순 튼제기 장도 뷔제 토베 롱뉴 고고 템포 파르바 배입 서버타 레남 서버 교뉴 튼네 로터 서버 주둔 키고라 란자 대외 도바 된샤 대양 망시 드괴제 리샤 뉴슈 유구 체로 동화타 로터 체미 된자 띵링케 추세 토르 동화 로터 조타 리라 로터 로터 충제제 튠조제 로제 좀시 서버 주바타 사뚜제 네티 누바 칸리 된베 미답 링뉴 동바타 더블 로터 링뉴 뉴므지 뉴지 뉴소제 로제 라제 서버 심주 서베타 베주 교뉴 단데 튠제 뉴슈 서마 페제 동화 남아 디조르 겐레리아 뉴슈 잼네 뉴주 서바 뉴제간에 디디토바타 뷰제 토베 론드 로지 튠조소 레남 서바 튠조 참튠 용웨 로데 샵슈 서바 림보체데 튤레피제타 미마망조제 고고 티웨 리베강고와 덴자 콜듀티 타제 뉴슈 유구 송데 로데 제모 덴자강 콜듀 덴부토 벤겐레 제바타 레데 덴자타 뷰제 토담리아 슝뇌 잡아 로데 긴고 텐동 뉴바 셔동와 덴자기 뉴시 셔동와제 지구제도 생린제 중국 총재타 총섭기 겐군체 초회 내주 베팅 다체 팅 두바티 신구조샤 십제 남두디 딘진 흔두라네 렌제 소양고르 능시
0: 사르괴바라 맹시부네 시도 총와라 닌셰콩 맹시부타 중앙 지조 레튠부 누르시부 개용 겐군 레튠 슝레캉 중국 겐군 튼조제 대제앙이 냠제토 다도잠네 중국 총재타 총섭기 겐군체 초회 내주라 베팅 다체 팅 두바치베 레튠 직주제디 멤버로 나게 젠라 카데 후르다 쪽의 계급기 탭주 락더라 띵습 제바타 제외 제팀타 팀수 시주제 퇴구창도 동와라 시제 시장기 겐린 체주레도 다딘기 딱제 체유 겐군탄 겐군내세 디귀탄 종주니수 체유 대나 겐군이 중화민망 지둔 계급기 응아공기 타이완신 진탄 香港 미세 신진区 오메 미세 신진区 제 최미배 사르내 유바타 Nyatung zirulu daugubi cijing inki chuzhu lakgu para lo chukchutang tiyanki chonggui jimang inbari. Dakje ki khyabguni, Xinjintang rangyong chongtang, Taiyong chonggiri sumchu soji tang, Xinjiang tunju zhugzhin bintuan inbata, Dakje chugui ki mabiyo changburni mitri sumchu sosumtang, Ji bitin durce tongcha jikzam inbari. Datu nang sanye ka tang zhiyu dijanki, Tadingki bitin dakje chengsi sarbi tang, Pechue yakbu chedi, 멤버로 나게 젠라 주어라 카데 후다 쪽베 계급기 탭주타 차르크 시주제 진동기 댐빕탄 락다 체바라 체릭탄 튠베 시랑기 대교르 체네 튜럽 서베의 갱군 레든 뷔제 토에 피게 람디 체급바타 갱군기 내주 둠지 딱제타 용자기 림루 퇴고 장도 땅네 시장 루디타 서베 냠지소기 십시수제 균두 토르 당디 겐스 자샤탄 튠레 튠주로 피게라 군디 동와라 갑교로 뉴덴 체급베 랑제 된샤 생년기 Zemling to Tsengti Chishu ki Chuo Puklam Shardong Topsha, Chibde Nangtu, Tsering Tundru Lane Lengye Zoro, Ngozhe Nengiri.
1: Senglengye, Dawa Jebe, Tsen Nyushu Ngani, Shandong, Chene Hong Kong Lamke, Machu Puklam Junsing Le Shardong Topa Tito Ne, Zemling to ke Tsengti Chishu ki Chuo Puklam Nguyesu Junko Topa Tsungjitu. Zungko Chaklam Chuyu Shibe, Junken Kuwe Puklam Ti Rinze Liya, Jilin Ngata, Mi, Dundong Ngapja Zam Yube Na Liya, Sorbik Topsa Di Rinze Liya, Jili sum ta mi sum tong la zum yu ba. Bik zi chang di la mi jub dun ta ca nga sin bi rishu da jen ki bi dhu ki de bi dang xik shi. Puklam dhu ma ti jinen ki zangbo zowar che bi benjol pi de ta ma ju lop zang ni ngui ji benjol bi li ta nyam li la gui ma tip ju shi. Seng lin di Zhonghua Miri jik dun zobe du shi tenpo zu ne Miri tun di ya dun cha sha bi zi dowe pi de la gui de dong gu xe bi rishu ngu ling cong tu so sha. Xip de nang du ten zi lung du la ne lin di zoyang gu zi nang shi.
0: 진짜게베 세숨주 소진인 중화미리 직균 초베 도시 댐버 중에 미리 튠지 야튼 차샤 뷔제 토에 피게라 군데 동구 시베 리슌 롤링 촌도 나소 랑균 중 훈륜베어 총결도 초샤 타딘기 촌도 양규 렘부 서베 미리 튠지 야튼 차샤기 뷔제 토에 피게 제바타 튜럽 서베 동구 체주기 지조 링루기 링네 다르게 공비 당내 중화미리 기 튜문기 선배 김씨 되그 시바타 계급 경화랑 예바르투 탄잠 경급의 루규기 덴지타 팅럽기 랑링 시바제 연라링디 카숨규디 제유 제외 제국내 용의 리지 개전탄 개왕 굽줄 학잠기 제외 지휘실 명내 비리 딩서 최신 손두루 슈켄 개왕주 중화 미리 남한 시지기 착당라 시축디 중화 미리 직등 쪽배 명시링 신기 내든 개진라 심주 딩서 제바타 중화 미리 직등 쪽배랑 딘 시제 말아족용라 군디 덴디 당내 Zhonghua Miri Jigdun Chokwe Dushi Denpur Zubata, Miri Tunzhi Yardun Chashaki Biuze Towe Peke La Gundi Dongchi Rikshunki Dupshu Likki Biu Yuin Si Chobari. Sanglenge, Rangzhongki Tengbang Nyamdu Jene, Jimzhu Jijin Khyabgungki Chonyir Kuryu Yuntui Likshu Dangsha, Shibzhen Nangtun Tsering Tunzhu Lani Lengke Zoro, Ngozhen Nengri.
1: Sanglenge, Nyechar Sargoy Par Jiyu Dezen Ne Shido Chongwara, Rangzhongki Jimzhu Jijin Dezen Ki Tota Par Sum To Nyetyong Chibu Tomnang Seje Che De Chomre Gijin Nyushu Yugui Sewa Ta Nyetyong Ki Mane Mar Dongwe Jimzhu Jijin Khyabgungki Nyetyong Kuryu Yuntui Likshu Chingwa Shi. Shido Chongwa Shikna, Rangzhongki Diyayong Ki Jigyu Chongra Chimo Zudun Ki Langzha Ta Dadur Che Ne Leri Ki Chimsui La Rimju Sobju Diyaba Ta Rangzhongki Zolam Jinzhi Sui Sadu Sobju Diyaba De Chomra Jigyu Pijay La Cunzi Suwe Todam Ta Lamlu Cho Yung Ne Zizhi Cheyo Shik. Lodju Lada Chebe Yugo Duyye Jinzhi Ti Jinbo Cunzi Siju Rangu Nga Meba Sui Shin Shilu Nidong Diyame Nyuk Sangan Loro Lhasa Ta Shizhi Ningzhi Ji Sanne Sum Tu Yugo Jinzhi Langkor Ngabja Jubshi Ta Langkor Gubdi Chikdu Dongme Jami Shibji Shenga Mangtu Sarje Chene Yugo Duyye Chomra Chutu Dama Ta Leri Pijay Ji Sunshu Kangli Peba Cheba Ta Daja Jimzhu Jinzhi Khyabgung Ji Chonyer Kuryu Likshu Dongwe Gyujyu Leidun La Gundi Dingsa Dongwa Ta Mangla Dabde Ta Kele La Pemba Dungbe Shabzhu Namzha Mutu Jaji Dongwa Shingge Gundu Ge Ju Mangwe Tunzen Nga Ta Jangwe Chede Jinzhi Liya Shingzhu Genzhi Shibchen Guba Soge Dabde Chadab Tunzhu Jeche Yu Jalo Nidong Jame Nyuxenga Lone Tapar Zhongyong Ji Jimzhu Khyabgung Su Shingge Gundu Ge Leidun Dupze Jaja Jasimba Ta Lo Shiburu Jangwe Chede Jinzhi Ti Chokdu La Ger Sumtri Chukdong Chukya Ngapchuk Shingye Tha Sanne Chikdu Lagye Nyanne Lamdik Shiburu Shatong Thupa Ngunchuk Chungne Keleji Leidun Chubay Duzi Chi Chir Tungta Tangwa Tha Nyetyongke Mane Maru Tangyu. Patangla Shibshe Nenpo Tha Songpur Zangshir Chiloke Yunam Jinti Siju Zangshir Lamsu Chukne Nidong Jami Nyuzangyi Lo Chunti Sinzin Tsengge Rangshinke Yuzi Tha Siju Tha Chitabka Shibshu La Zamti Changsha Denzu Gola Yongkyab Shishe Chede Sanne Songkyong Tha Sakong Gagdom Heba Jinti Dandong So Lugdun Minbi Siju Tajikdu Meba Suyne Changsha Shungzhang Tha Chendin Kurim Denbi Chumre Kuryo Duhyu Nidong Jami Nyuzangyi Lo Nesung Rimzi Jamna Lugta Mitunbi Siju Ka Sumju Sonyi Meba Suyne 他 就送了, so 就要不是。三连接, 망츠의 신체세와라 고통줄 니제 십주 세지 담아타 레슈 체제타 고동하 좀 참마라 알린로버소 란종지 좀제 응을 때네 시드 레제 답에 롭종 롭스 좀제라 십제 세샤 십제 난데 덴지 누조라네 모두제 렌제 조영을 능시
0: 망초지 리슈 체직단 고동 십제 돌린 제바타 망치 저왕의 체죽지타 나동자 주바라 망초 미딩치 제제

0: 이 우 다가나시 에 오 소 중보이나 자외찬 양시부 강시로 고마 쳐버딘데 요 말에 뒤 폐제 집에 규림나나 이소 휴제 참마 양이 양 고고래 더부 문지 쳐버이네 지금 와 말에 공라 변나 우주 에마 얼로시바 더부 민티다니 민제 그시는 못할기 된데 말 주버지 세상 이와 치고야되기 개침시라데 다이네 아키구 이 아셰브주 우 아덩보 에 아나로 오소기 지레야 계시 라답다 다나 덴더보 퍼워 샤셰브주 슈 카사 슈드보 사바다 바이데 자라 자르시 소기 다톤조 슈바이나 이소디 양라 코고바디 계주딘데 지요라 알라 잉에 베지 슈바이나 나도 테데급려야 자와려야 셴메딘데 지요레 강민주베 마타루 숨벌라니 에자와 천년 왕도 숨인데 외부 왕도 시루교 뒤기 왕도 니인노 시바더부 숨발라네 에자와 세상 에디질이야 자르더부 양만나 댄시바더부 양만나 슈크시바더부 다디디 슈드잖아 다뒤응기 이네리 우이네리 에이네리 오이네리 자외찬 양 기구 셔브조 제모 나로 강론실로 고구 요바디 계주지요래 아래체나 양 이때 기구 슈퍼 짬기 치다당 지다니기 체인배 쳐버진데 요마래성기 나도 니대급러야 니대급기 체 나키구 니주발라 다가는 신기 테다시에베급기 니치리야 응원 다키구 니스야를 쏘봐 나도 요르발라 동수창말로야 양 기구 슈요래데 디니니 치다탄 지다니기 체드베스나 체마르바라 체장 인데시바디 나주 터진 송스머 능신 치다 지다니기 두미리 체장 기구 슈베 체현다 요르데 치다 지다니리야 인디언스 러버디니 나레 체바이나 통마 인데시바디나 지민지 치다르 수외 남바지 요르라 치다 양기 기구 자외 체디 치다 디다 니기 겁라야 망부 중어데 숨내니 치디 니기 민투 인디엔시 용수 두바 용수 켜버리 제자 금제 테다라 뜨네 치다 디다 니기 민라야 이나 인디엔시 수어지리 또나 인디엔시 바디 치다 니당 디다 니기 두민라 코아인라 르장 코구리 성구도 인디시발라야 치다게 낭세 니유바 콩세게 덴덴디다 시에베 규림나라 있는 코토버지레 샴랑에 인디시발레 치다게 낭세 당보 디데골라야 있는 고두제 모두 슈구인
1: 생계남바초 공감상 당다이키남초 신심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폐개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모와 치린 도지 라니 폐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난 시게비에 세나 엽쇼
0: 당보 제다시에바 제다시에바 시베 치다그 낭스 무슨 모드 마체그 콘라 녀라야 이는 아주 제다시베 터니디 코드르야 아주 두두치 롭종타 모드슈나 제다시베 그 제디 전다 가르세어레스나 제외 튼덴바리 니가 그 제다시베 자디 전다 가르세어레스나 체그 코드덴바리 두나 제외 튼덴베 잠 체집에 된다리 제제 조니버 카드 퉁고하러 배서는 조인나 민탕 민 다가는 신기 민탕 치소하기 벌기려야 제제 체디 잔에 치두응어지 저와댄바리 구에 누버디 조 퉁고 유자 니니 제제시 러버리 제제 롭종 치배 걸려야 자외 걸려야 있나 나도 딘데주발라 상만 남라 차자와 대다 이자 드웨사 드웨사 시베 치기 텐바데 드웨사 시베 디짱 나도라 카르세시에 체버베스나 디데체 대다기 튼 강댐베 추디나 나도라 라드 체밤 세시에 체버데 다이네 켄고바 찌글라 디데체 이나 저와템바 코나 임베 켜바양 요마데 베나 나조 샴라 롭종 체게 난든 카직 난라 요데 나조 뒤중 깨제 난든데 시고 알바라 나 롭종 지기 요세든데 시고 알바라 나 롭종 지기 요 크게 딘데지 계시 나조 이도라야 법이 있나 나 롭종 지기 요 양매나 나 롭종 지기 요 제바 더부 중어로 발라 제장 디거 기 가야 데 자키고 지시 두어라 가야 데 자키고 지디 디데 체르베스나 디데 체르 오나 저와 데마 코나 르베스나 디거 기 가야 데 자키고 지디 투 탄다와 세월 주버지르 발라 딘데 송자 녜 터진 슈버 난신 디데 체이나 저와 데마 코나 임베 쳐구 말에 금제 가레스나 디데 체 퇴신 때문에 주바양 요래 슈에게 된다디 내가디 딘데지 디더십에 코드 골라야 안도 모두 딘데지 슈제 샴라 디제 골기 낭드 워스 나도 로종 슈군달라 디더십랑 치다그 낭세 니레 니부디 가르레스나 당부 돌댐바 담자와 세직타 니바 개발시에버서야지 치다 낭세 니 자와 낭게 고든데루 때문에 있나 니원의 시에구 요래 당보 나도 도대바 탐자와 시에베 겁려야 투미 자완나려야 진대지 숨버데 진주 이거 주불라 이탕 투루 니시차스 니시차 지강이 시대버데 지강이 부디라 제바 카지기 나려야나 도대바스 숨샤 제바 카지기 나려야나 탐자와 시에샤 민디니 강게 차는 쇠버이네 머디고 자원이는 여마데 지강이부디 지강이베 타마디 니시차시베 깨져지 레버리 디거기 니시차시베 디 가디시에버렸으나 니탕 니시 깸바치기 이시베 된다리 제장 깨져디 원에 문진 이십체버이나 담자외 된다디 슉치를 땜바데 제장 담자와스 쇠워이네 머두가 요마데 카지기 나라야이나 너댐바스 쉐바데 너댐바인데 진주 이게 주불라 이탕 튜누 니탕 디시 레스 쉐기 인시바디 지 남바 지 룰루기 지강이부디 토안에 구주 유자 이네 나도 너댐바스 쉐네 메초가 메바지레 제장 도대바 탐자와 강릉시 쇠바이네 지강딩인의 민진대 시다바이네 머두가 요마리 성급 도대매 급라야 자와라 진주 이게 주불라 이탕 튜누 니시차 지강이 때마데 진주 이게 주불라 시베 라시두와라 라디 카드 때마데 베스나 유 때마데 유디 컨데스 때마데 베스나 니 컨데지라 코고고 와라스나 진주 이거 주부 강릉시 제수 슈베 민남라 시베 된다 디제 디르 라이 유댐바 이네 르르야 자사 지어발라 문지 치세 유디 그게 코고래스나 진주 이거 주부 강시 제수 슈베 민지라 코고고와래 진주 이거 주부 강릉시 제수 슈베 민남라 지강이바 이탕 툴루 디시차 이시바디 양기 기구들라 시에바레 세브라주 슈브나 기구 슈베 남이체 세즈레 기구 슈베 남이체 남타 치다 툰베 루 치다 조에 추 치다 조에 둘루 디 대탕 디탕 디시 레스 댐바치기 인송으로 와 제자 진주 이거 주불라 이탕 튜누 니시차 시바디 니네 담제제 치매급러야 치다 튜마르조에 추디 예신 차외군에 시주유 집에 튼디 지강디 댐바르 시바디 샴르야이나 니바 개바르 시바 개바르 시바 급제 자와르야이나 딘데 숨바디 당부니라 당부튼 숨어주라 자탕자 듬바니라 듬바디 항만 남라 차자와 대다 이잘 드레사스 지강딘데지 kashi jiga ngun ne dide gubgi gyabar shiebe tundige ngandula denangbari. Cigang tangbu, tangbu ni la tangbu tunse. Di gubgi cigang tangbu nangla jugwe tamatame tunse tukwala. Di tundi cigang tangbu tamar jaje. Wagi cigang shibu changme tal shukwa am tunla tobe mingjire. Sebraji shibu na tundi. Dungi cigang shibu mele ngore la tunla tobe rajire. Cigang tangbu tal jar gobe nega tang gyumjian yang. Wagi cigang soso la tunla tobe di xiexie tang ngore yongye ge chido. Tundi cigang tangbu tal jaware. Tundi yangyi karu tumburbe yangyi karu mitumburbe shamde nge alung mutu jay ngore shu chogore. Tangba tangbu tang nipa sumba sawagi sosu gabla chungwe tangbu nila tangbu tunsungurba digabgi tangbu chidwala tangbu tang nipa segi tangbu nila segi tangbu tang nipa di dikage kogurwesna jinjula kowari jinjula kandes kowaresna mingxi yigi le jinju gi yigi ju yungzu gi kurim cha ba ju ba la. Nguma ngangzu mingxi yigi le jinju yigi ju yungwe cui xiebe gabla chungwe kurim ji yu ba la. O kurim di la kowa re. Kurim di la kowa yin na kurim di kende resi na kanga tana pama a rala sa nam jinju ju su sundu zane kurim o ta daga rang re. Di yin na Digabgi tangbu tang nipa di koba kogu resna, jinju ki tangbu tang, jinju ki nipa la kogu gu yuare, di kogu gu yu na tangbu nipa di ka resna, ka tang, ngani rwa la. Jinju ki tangbu ka tang, nipa ngani jesu shukbe ming nam la tangbu, jinju ki tangbu ka ni jawa di tunpa resungpa re. Cigang nipa gabla ya sunga, Ju la jia tang jia su nga ju chama lo jinju lo kogu gu yo re. Jinju gu sumba di ka resi na ta re, nga ba di ka resi na pa re, ju ba di ka resi na sa re. Su nga ju jie su shu be ming nam la de de che jia jia wa di tumba re sumba re. Dumba ni la dumba de yi se ge dumba di ni jinju gu dumba e yi re. Jinju gu dunba eyi jesu shupe ming nam la jinju gu dunba eyi jawa ni di tunba resungma de. Langma nam la kya jawa shibe langma di ni kongdu ngonsu tenbe di ge pube langma di ka resna na ma ra la di ge re. Di ge shibu di kongdu ngonsu tenbe jinju yigi di ge gi nang ne. Yang na ngonsu tenpe jinju yigi jubu kanung shik jesu shukwe ming dike nang ne na ma ra dike shi di du me zang thangma di kogu se yu diye di re thangma nam la teni kya jawa nye di na tumba re sungba re ge kende resi na jinju yigi jubu kanung shik le jesu shukwe ming di la thangbu tun kya jawa di tun dunba tun kya jawa di tumba re Sungurwala, jesang wagi tangbu nila tangbu tun shibe tangbu tang. Sunga jula gya tang jar shibe gya. Dunba nila dunba shibe dunba. Tangma namla kya jawa shibe kya digege kari sewa ribe, kari ngorba chebe, kari seshe chebe ribe sina. Jinju ki yigi teda, kanung jesu shubwe ming teda ki tar nami che kangtang kang jawa. Tumindi, ngosu denangwa re. Chezang, tangbo, kya, dunba, kya shiba di zide che ge. Jigla ngunzi chigu go re. Ndi, zide che yinba kangung shi, tanda ngosu tundi, yongsu denma chaba re. Di kare denma re besna, kangwa tama di denma re. Teda ijar zivesa sungbo re. Teda ijar zivesa shibe, 테디 kari kor wesna, tenye dema tabar re. 디 당분이라 당모튀 숨어줄라 짜탕자 등반이라 등반대 랑만나나 자자와디 튜바레 세게 죽이유바 짜자

0: dunba tangbo se teda kowade dikab to chungwe taj dugala tadila ngato nungu nguizin tang deshe chibe gyurim nangla ya ina tadila yedina nitik sigirbala kandana ni yen jigla kowarbala teta ni yen la kowa yinde shiba kage kogoresna tangbo nila tangbo tunbe tangbo katang Sunga chula kya thang jawe kya thang. Dumba nila dumba jawe a thang. Langma nama kya jawe kya juwa la. O teta la kowa re. Che thang teta i jaras. Dene, shamde khadu sunga sana. Aki i kongdu tenbe dra teta la ya ina. Yang shi na ne chita kiku di jaras. Di sunga re. Kiku jabe ta tamen jebo. Kiku jane khadu dhubu rube sana. Ka ki gu ki, ka ya da ya ki gu ki, a ki gu yi, ka ya da kya ki gu ki, shibe, zhe che, shi di, duba dema re. Chi gang tama di, ti da, i jia, zhuwa se shi duwa la, di ka zi se she che bu rwe, sina, kong du dube, zhe che, ti da ki, tun kang tenbe, su di, nga du la ra zhu tang, se she na wa re, 또 민탕민 민탕 칙소기 퍼듀즈 자제 너지 저와디 세월 쳬바스 이베 튼다디리 타마타마디 사지 중벌이 사디 튼다 카드 때문에 왔으나 다 사디 튜중한도 엔데 사답다 다등 뭐 데스엘로 소바 양면나 사콩셀로 소바 네콩셀로 소바 어디 사디 딜러 코아레 제장 카드 시고레 저와 댐베 데 저와 댐베 사콩 튼다디 시에브데 제장 사디 튼신 댐바 머인바 조인의 카데스나 제베 튼 댐바 주베 데 궁도 사콩 인자 드웨사시 시에브데 자와라야이나 당부니라 당부튼 숨어주라 자탕자 둠바니라 둠바데 하마나마 캬자와 대다 이자 드웨사 시에브디 초 듀제 슈바이나 난돌이야 초숨시지기 차네 된다 크시지 세세 제바데 당보디 가드 세세 제바데 베스나 디제 체기 룹당디 시에바데 니바디 가드 세세 제바데 베스나 디제 체디다 진주 강탕 강기 지라 디제 체 강탕 강자외 추 룰루 양만한 세버라지 쉐브이나 자졸 치루디 난돌라 세세 제버레 된다 수버디 난돌라 세세 가르쳐버렸으나 제베사 아시드자네 디데체 나부티다기 튼 강덴베 추디 난돌라 세세 제버레
1: 탄다니 비친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규루
3: 三毛林姐，公堂上，下面来这次的年刚满年生就是年春休宴。三个月别，这边你是初年起，这日年起，车间女士若就跟东部你许多七八十呢。记得个别菜俺年起，其实确实出不跑了。女在车，没媳妇些送，艰难土小汤，明俺就九个汤，这我七八，明年接不吧？代表将军国际国际考送你一批。记得个别菜俺年起，其实确实出不跑了。 今年拆开期能没团结国际科技了年龄学员不谈，能没出去协助了团结国际切吧。那边来团长忙操，切断团结艺术一错啊，跟送切一些。接种期日日年前年三月六日团母团变现又不谈，记得个别菜俺年前切断确实出不跑了。六月七天，年冬俺家下谈，六月冷库罗天俺家下谈话，七月七号过冬下批起切吧，明明能住天切冬下坡路啊。
4: 南中的我所装我擦稀松油吧，瞧着你些人，热的谈秋油的，等你说的九二特些钱呢，车脚不来团结，叠加跟送车油。这南下东突街，南街地外口头车脚车修七路单元，前段从中出趟，车脚入卡段直走车的，那些天马车牌呢，每天端着哈修油不谈，车脚不来团结中你别去。南街地外口仓马了，车脚谈我个人心情，多些车油了。
3: 吉安一大大堂，洛阳苏小通突新月，集中土日月牛的团结，金砖马堂长在年到帮地，主席近平给各个海鲜的共同六大大旗都签的，车马得不断加剧变脸。

계정 개념 세 로급기 탑스 탐보로 균투 배답 체휴. 시도 체벌 씨는 지난 구배 체 솜님파라 나지수 뼈마 둔제니 저주타 레제 추제니 집시 지레 직제 차상 조조 대본 넘주타 매매 넘주 니슈하제 구지 체내 미나 최교타 쇼남 뉴샤 겐젠 동주 면주 림고 소디레 뛴 허다 배유부타 균 지주기 냐사 미 자방 주시마 직지 송동 구비 하상바타 뉴제 대외 크유라 카도네 로교빈나 뒤주 팀드윈타 직제응에서 전 직사 니순품네 유티게 망초타 로교도슈라 매팅 구비하키 면주 십슈 주비시 중앙 지자부타 중앙 문의 계승 로소부 냠제 토존이 제베 니도안 잠이 저주류 제만기 계승 로스 다와 시베 제고 배고 수고 제고 제제 초니 광동 린난 계승 로스 딘실 초바시 다리기 제만기 계승 로스 다와 시베 제고 랩지 양규 진행도 다르베 당디 로스님 직균기 도시 계수 냠투 준시베 주된 조체네 망소 링신기 계수 롭수 최고 나서 비디 지조 용소 계수나 도고타 가신 조준 송종제 제베 코류 상부되네 자치 레치 망초기 계수기 다와 서두타 계수기 용겐 주규로 최된 대외 야구 체주임시 고주 제거 토토도 망용기 계수 롭수 은퇴 비순기 락린 비시 용자 제바타 서규카탄 제바카키 레게 피림탄 펜제사바 응어주체육시 사르구비 수진부니 시도체불시나 팅급장계키 뇌주체라 차창위 규슈록세기 툰제말라준심바탄 니에도냐미저주류 다오탕부유체 뇌님파라 랑계키 규슈록세 툰제기지 총체 두통주로 뇌주탄 치고동자미 십주심바티 투유총벌에게자 숨주석균사지 발휘육시 배가르차위 참디라 dunzhu nima minbi gagze tuyu su liwa tang, delu rangke ki dunzhu jesa rin chelzhu biwa tang, nuzi shokien tepze jiyun zhung chung zham yubi, loto zhibu tokyu tang, mi gyakyu ro penba yubi tang, jindu zhubi ce ji ni yeme su, tuyun yong ni ngadu chi chogu yubi. Zhongku yeji ma chua cong dun ngo zhe chunmin cong du gub ni chuba, jindu gubi ce ge ni ni ce juk zi ni para fujin xia min tu ni ju yin xin, Tadien ki ngon chai chunmen chondro, ngegabtaan sergui gyadin zagutaan, gyeji zangzu sumzuyi, sishun ki shungjo legungtaan, sozong kele chekdon nigelaksam tsogwa jikzu chene chondu shugyu mingto goyubshi. Jezi chuni, zhongkyu sozong ngaganso, zhongyang ki nguze kele gyeki, ka sosoro mengu panyo donggyu chelsi chamne, dewe rinpo tangbu maza kasab chayyumbashi. Domzi chabarshina, zhongyang ki nguze kele gyeki kyun, mengu kanyo goro tongjuro, somdong chukde gyakchar yubhse. Senpab lenge, tengke gama ngay sanjur nyanchun shuca, shamla nama lenge ne motu, degale gong ne guji chebe li chen shenda senro.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니
1: 엔종 룽치 년칭 예궁 에게 룽치이
3: 로치르 디니 소에 람니지
4: 체르르 디니 세주 꾸이지치
3: 디한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디디기 소아 소에 람로
0: 자잘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예인라 리롱아신 제베타 미유아신 대외 키바니
5: 생겨나무소 난수 딱발 밀류진친 셀레군스체 쇼요르발 제장 류캄디탄리아 통치능규티 하장키 개침부치 마르드웨르
6: 라시잘 사디 중무츠 튀균드네 세지르야 당드나제 님무지 튠숨기셔라 나로라 찬용잠다 눔용잠 나르진용잠다 카즈용잠 나비기나 다키랑기 구스베메 동월 세탄스웨 파르제 용시 마르발
5: 슈잘 사디 중무츠 튀균네 세지르야 당드나야 당능 신키 창라리아 최최 人不堂 삼사최 人不남비呢
6: 要不是扎堵了。当然，地马在吉兰给吃亏的忙，咱们去那边呢？吉兰有故事，你们为谁了？难道真去没地方去？要得用了。

0: 자산디베 생겨나면서 공감사 다나케니 생고속배 레젠디니 변종 롱칭연진리고 벽에 롱칭키 소외 남로시베 레젠디지 생겨나면서 말리 전자용 슈켄 로즈이
1: 생겨나면서 말리 전자용 슈켄 노브조아히 난줄레 센디 레스다와타 라베 닝군기 추주중이타 가마타 치주 추주 초베토 롱친타 대신 라도 카바르토 기닌체 추리 진디디 주분윤기토네 세나도구유
0: 생겨나면서 만주리제나 저 초회추기 균시탄 제외 채팅 냠주시네 군이기 소화라 더비타 편부중세 잠시 토뷰 뒷무장신예
1: 생겨나면서 티링기 초회람로기리제나 링게초 시과도신지 약슈총나 람상추구불에 링야기쇼기 동겸네 냐산능규매베골탄 기쿠카지기나 사체롱미중외 금천 강인베골니 냠주시구인

0: 니게 냠추 슈베 다 균시 티다 규제 이네 같이 생겨 링게네 투 균동 안안주다 천딩기 기구들이 배지 용잠 따는 규타 말한주 소외 추기 다 팅지른 신키 자라 망고 시월에 티리 배지 남베 거리 이야기는 다 링게 최 토나시 나로나 셀라리안 비구 슈인라 남블링게 닌다 토심 쪼버타 류디 심기 용베 민두인네레 슈인이르바나
1: 타란실
2: 지주기 뇌친 인간 학배 급소 칸교 서법 토살 니유 토츠게
0: 세계나면서 3대 레드 딜이 노브 조가라타 로준이네 조종 수비 초에 남로 시비 레전디 시담 다가시기
1: 틴틸레 챙기 좀제 타이 교난케 로줄라타 십시 챙고 난케 부산 점들라타 나완던 제라 제시 링케 년간 출리 챙센바 닝타브네 투첸나 슈기 링케 슈덴 자고
0: 남 링케 슈덴 자고
3: 시비 지긴 사이 퀄리티니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상매 트몽키 김시식이
4: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 미시기 정부이
3: 맞아 당미 속자 응위미 잡아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구신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중아 뇨총양 제미초
4: 난츠 정중 칸기 좀 출러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0: 남 개 찬이 싸워 부심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터부이
0: 맞아 당미 속자 응위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종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게 좀 틀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0: 생각나면서 드링기 최진 군두기 능 시리즈에 나온 링게 소롱어 주시야기 최진 당고 대기는 하스 총기를 딱서 취소 링류 최강 준비의 권시 염주 수기 편종 후후 신뢰 링류 유고르마 조척배 신뢰 퇴로 신숨 대회 그 인배 딱서 취 팅럽 신뢰 퇴뢰 링키 링류 최강 두보 외세 하장 대회 유비시 티나 링류기 최제 춘진 전부타 체리당 퇴배 권에 외주바 출류 체진부 갸고 서기 직구 콜규 눈된 제발에 꽃이 가르보 기수 약라 뷰그 타고 마세 세마량 누구 뷰네 계산 상부 유비시
1: 너스 다 니마 이미네 펀종키 서버 케주탄 짐주소 야구 메베 왕게네 모체 탄신도 티리 다 대장게 베부 메브스르 발레
0: 무네지라
1: 다 이네레 다제 차샤비네 직네 강사 최칸타 니네네 짐주라소 뜻데비드 자마이네 로지 투시 상마야 당한나조 모제 탄신도 한국에 뉴야 유브탄다 최야 유브딘데 시발레
0: 무네지라
1: 탁바르투 콘리아 로지 라이키랑게 모제난 베체진나 로리아 직데드 자마이네 링뉴키 최간 디더부 최들릭 조총어티네 민남리아 편도 침부시 주인의 제승기지발레
0: 라완 다 첸제베 링퀸투 청진 첸제리아 딘제 규림시불 소경 네미 제베이는 신내 경외기 계살 교수 쇼진치보마 세기는 신내 튼제기 비제 토르타 변조 편제디 내내 치료 된부 친제 링뉴 女具七星 开具文学特别萨堆停入行列给那么是文学院的送那下了那是这个那么说他谈论你龙安前军的别恰贵古族给港子推堂大大给个月的当时去给你来的萨堆行列批给给团文的亚唐波明南街的人人去安给南站藤井切西开金的亚济南街托场社会给行列批给给朱明女秀余贵塞瓦堂这贵行列秋狗人波的亚滚地狗不大南街的他是他能将用给
1: 사두팅럽行列比赛托为批给用完别村对那么他拉个零给娘们用的来三男有不停的这里下了那是他前的车刚提得不行就那玩点点他跟那忙不去月色不离生给是吧了
0: 老文今天就这么一个地铁里要空那作业的刚刚跟这车有没他也没呢跟这是男有没铁里要落住来看看母体呢我就是那种那学过瘾了来是来是他听样亏别接下来先到去玩习过瘾呢大致去给强用色破密松动顶给来给为色破托行长而

생겨남초 무튜넬 행계 초야 드링키 체진니브디 모주슈구이 체진니브디는 취미 류제 전초 니베고르키 체진 딘제지 행계 초야 냠주슈야이 진데게베 체니슈니닌키 공모 미수 취미 류제 전초 금니버 게급 뉴슈 칸 토고 추도

0: 야, 뭐 쇼시. 이다. 알레 녀리 간라게데. 또 아, 녀디 두스제 디나데 실. 딜렘나 용거지사. 어디? 로젠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1: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나와 그스 쇼기디. 디네. 더딩만즈.
0: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어, 그리 그리 말래.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디네 우야티엔 수고도 와결하게 뭐 어두시다 아 두스
2: 두스를 왜 봐
0: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샌띵네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2: 요 아로시 아로 뭐 아 뭐가 구유관이라지
0: 아지 개진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개진 말이지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우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뒤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고민다 계식말이 계식말이지
2: 우야민도 보면서 이봐지
0: 어디 지시
1: 우유코금이
0: 어찌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템버스에 다지 어찌 다 니 모두 가르쳐 그래 뱃사서 어찌
3: Pola.
0: Osi, amjira.
3: Nebinye gele tas chons.
0: Osi.
3: Osi mola kon chashi topshirado. Tugin ne chashi jwa mente de chune ko mar bel.
0: Amjira. Tisha ngini ge ne shi kun jum chiage zolung kom ya de je chaje. Me kyone se yo ma jil.
3: La, ne shi kun jum ge zolung kom jala.
0: O o.
3: Pola kirain. Ngan chue nam sha ko ye gyund ne. Chere li ya chi nan go ble. Ne shi kun jum ge zolung kom ja se ya ten zo. Mong de ge teb nan ge kwa yo re. 드림몰라 튜토리아 메판게 토만도 네수 심플 하조지
0: 상무소년 아시기 몽데르 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라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마네 몽즈그 테브 켄니 지그메르
4: 난츠 몽데르 가갸타
5: 제리라 이지 남고

0: 세계 넘어서 단단 넘버 수 센신베 레전디니 변조 롱팅인 팀 리고 벽에 롱팅키 천재 낭세 주미 시베 레전디리 세계 넘어서 말리 전 조경 슈켄 로지인
1: 세계 링게 말리 전 조경 슈켄 저가이 코리아 넘버 수 세진 군대 시베 낭센디 센주브리 샴리아 넘버 수 무튜네 천재 검주 시베 낭센디 세나로나

0: Gubar Tsongtun Bune Sido Chungwara, Talujin da Tangbune Dunbe Para, Rangeki Shepshu Chirton Nangzhen Kiungunbor Gor Tungjuru, Shichi Shidon Shibge Chukchu Ribdun Ta, Chizu Chikton Simbati, Tuisungle Gezi Geta, Chengchung Sumpawa Ta, Tienan Chirton Tse, Gor Tungjuru, Chichi Dundon Dunge Sumchu Sonyi Ta, Chizu Sumton Simbati, Tuisungle Gezi Jibdun Ta, Chengchung Ji Pawa Ta, Nangtu Jenze Gor Tungjuru, Niji Chukton Dunge, Sumchu Sopsi Ta, Chizu Gedon Simbati, Tuisungle Gezi Sum Ta, Chengchung Ni Pa Yubzhi. 金德唐布内顿别帕日
1: 成军寄送下
0: 下面提过的一些人的对于一线接纳那天结束我真的是下个月把这个课女居居那些都请我的今天准备等就把这个用所人最近呢落顿去过那落顿去前往同居的十几趟这座古董新不提推送来给这就几趴位呢你那落顿去过那落顿去前往同居的中业他这座古董新不提推送来给这居住他成军接跑完他龙秀落顿去过那落顿去前往同居的出趟这座古董新不提推送来给这居住他成军阿帕下
1: 생일인게탈루사다툰레기기급기체시책동10개학점용자체배사도캡자체배기급기체시책점신샤시브랜난툰변조라네링게총어주는거지탈루춘투 랍사베체딘락제툰레타규제사베툰레키계급기체시카숨결학삼캡라체신체딘락제타레투투가비남남망청시체시시바타미타브진류타네진류진키르기시바소기체시체딘락제툰레폐제기둔제기체신되바타개고슈진토비추주응아자자립시바타듀지커신진양규제시바소키체시툰바티규제사바툰레진토폐제조와라구디당유 제순디제 鬼树落索点家郎家写不一今晚期女居三倍郎国的期点家期投过了推到图联络也不是今群这些团结期女居三军期接场写不他没去就给期出去接场期人被这些写不来南个体位压他不他去没体位谈话可能体位掌握期穷也不是生了也让家期人中天空期三十几所谓的鬼地点地当内得人他人不给位成绩酿酒了鬼地当下写不在那段一线进来的那些错我只能是
0: 사고바人群天空不耐西道琼瓦的塔路村土人群天空给萨扎基所瓦的规地顶地动瓦塔迭前塔人不给为成新娘就了规地女丁大内人群天空托塔起成新金起就叫女巴起了女丁大下年归西前给就了规地大心明儿的萨扎基给马拉了电内给用给人卡人群天空迭前土萨扎基巴塔纳塞基巴 자죄바 초죄바 제 기념구시 정원교 총화타 개용기 선해카기 내수민자 월싱내 이토니슈제이 안에 주고 발응용도 당화타 후지 개냉이슈 발응용도 당외 찬염십진구윤 개조숨주소 숨통도 신유 레고의 토담교주기고의 고르밍내 사자직 소외 편제물의미디 발동기 정시 통주로 십주시지타 지소시동직두체내 초카기 캐렌타 규몽피주 제배 개용지규르키 사자시차유 림카릉총통공대층키 구숨탄 규숨키 토담춘진타 왕 제딩게 토괴소기래 퇴로구디다네 차와지 사자지기토 냠두주바타 차와릭지 냠두주바 문규로 용답체유 장수로 사자지기래대기 남찬 퇴규기래 최치로타 주지기 시제 문세 퇴부토로 당와타 차도네 제니타 처지 최명임구규 존내 남찬 주준의 찬염님 등주학습 교수당유 제장토 사자지기 대쟁와르기 각게 매발수로 제바타 초망부 십시타 삼자 동도 벌규 출규소기내 퇴 탁주체유 곰덕지마라 정충 공부 사자지 소화탕 꾸준 교부탕 최진 직도기 중재 토배 뉴바치로 동화 레고의 튕조로 토담 직수탕 최시 조바탕 퓨구산도 동화 멍시 사감 최진탕 렁충 튕공기 탄대 내최탕 다왕 계급사제 발동 차르구 렁충 튕공 토담소 발동 최진 뉴주 교부제 체내 계급사제 발동 주경 팅접진 키 뉴바치로 동교리샤 승일링게 랑게 기주리 킬레기 르솔레 기지 튕제린탕 골통주로 치시라점 신샤 시제낭 튕변절라네 링게 총주는거지
1: 예전에 사고에바로 호남 신칭 창하이 총기를 키비위 중국 주리 총두 침묵 급기위 토니 시도 중화를 시비나 랑게기 주리 키레키 르 솔레키지 퇴재링당 고로 통주로 티실하삼신 유입시 명하라 개용수 주리 키레 티니탕 시동 생부탕 로로 솔레키지 퇴재링당 고로 통주로 티실하삼신이 신칭 숨지지 인기 퇴재링당 고로 통주로 동래기 유입시 주리 레뉴 코디 균체 미에바라 노르싱 치에니 최퇴재 나가 조결 학점 내년 14 제부터 생칭기 퇴재 나가 니교 줄 학점 소토바 마멜로도 키 순뇌링탕 토외 퇴재 나가 열 학점 소토바 제 종유시 조리 뷰다 말라 종류를 기생 체내 신진이 매사공기 지주 뷰다 숨지 수송탕 총결탕 종진배 조리 사공기 지주 뷰다 자탕 집중 퇴내 뷰리 킬레기 뷰다 직동 숨겨 적송탕 뷰리 조놈 퇴재기 뷰다 시동 니교 조직 피해계를 구지 톱샷
0: 再来一，记录你多家美女婿资助旅游用期，补贴单位超过确用的别个促销。下面的提供的是十点两段，以下请来的连接组，我这里是。你前三个月充值大东积极局内接到情况了，今天古巴充值大东积极局谈中央铁站不所，点击你需怎样一推摩托。记录你多女婿资助旅游用期，补贴单位超过别个月的钱多，该用期补贴单位超过呢，记录启动个阶段去团结罗内松，云退别为盲测人形期补贴结果开启实施。他旅游用期补贴单位超过了补贴谈。 浪子给孟西女把切入大内，补菜汤店家给给人出菜，拖入冬谷西吧，就团做入切吧，甜蜜鱼内，补菜了店内给客多切冬为真内南谷地切别，连给卡，体外六百国内团购切的，补菜给补菜拖为皮给路谷地冬瓦汤，补菜拖为搓外出，补菜给女把开进团购提热。 该用给补菜单位人，这月的前塘该用人行去来日团做给，每通六星图片补菜给补菜七个人木塘，补菜七日开店吃着，补菜了店内总多片单位日记开进去吃着。中国在所常见这个，加七不西，具备开店所，肯定补菜给七段七个加塘，团聚团结别个人多。三内卡去盲做塘，人家七百补菜给人来七个卡级别瓦塘，得别了九个区别补菜六折给团工卡级项目，盲的盲片去补菜店家给七万五。
1: 卡级也不做把借钱呢，不在谈六折给孟西女把切入火大动画谈，不在谈价格给人出在拖着动画，不来逛街穿着给看对吧？三公十八团结人家给那不，跳过长途动画节了，规定休闲冬季日多。四个零件，一些旅游站错，跟女婿别中国旅游团没错过做下，十点两天变叫来呢，零件错过就能个些。接着一些人，北京图一些旅游站错，跟女婿别接了，你东家们女婿走着旅，一直民国一些旅游站错，中国旅游团没错过。 古龙错进错不是，结果旅游企业局局长他，团米错别操作高质点起，一些旅游点错跟女婿本人，明年官推二在点错积极，他来米厂忙学堂，修建七十几阶级，超多人心气旅游点都实施，团米错别两间中心堂，跟着苦心，实际错心起了二位兄弟姐妹，旅游企业中间堂三百百元起中间，你个特别定数起，明天女婿预购，满足了结果，谢谢不是。 各地一些旅游站错贴，进到个别去九股内，进到个别去新宁牌儿，日本土日月新，中国旅游团没操办呢，每场接到日脚，团聚团结的促进。天南旅游不解决中个趟，平民西边居民西趟，结把西边组织约不贴他，南站汽车送去送不接他，南站充电送脚出去里过去，真多了手机热度。 Tumi

0: Come on! Beto! I'm about to be! Jura! Si! Je vais pas passer, Bina!
1: Jura!
0: Si!
1: Come on!
0: Si! Beto, tu es là! Après, tu vas te faire un
1: petit peu! Ah! Si!
0: Si! Si! Si! Si! Si! Si! Si! Si! Si! Si!
1: Si! Si! Si! Si! Si! Si! Si! Si! Si!
0: Si! Si! Si! Si!
1: 阿嫂，阿嫂，让儿子去，叫我，请妈妈大姐。阿姐，我不跟哥哥，别走。阿姐，别怕你下，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别怕，
0: 라지 캡투 왜 맞세? 턴도 턴도 치와이 가민도 라지디 빠게 포무랑 러시인의 쓰기
1: 라지 순토 비네 예 포무 소초스
0: 예 포무
1: 포무라 딘제 고글라 라지 지기 턴러 소스 소이케샤
0: 바베 하코스 라지디 你 보면 绿 진바다 없이 님들이 내지 라지디 네 보면 러신 쓰기
1: 네 보면 쓰감데 선보데도 참바 라지 밤카 야우체 사야 중무소 아메 보모 란조 사마디게 아메 보모장게게베 拉自己治了他这些个月地震前三三不久三三个把有人泼沫天龙地阿们控制地面死于他一呢天龙地震阿们死得民都拉自就点开了 텔론데 땡고치약 탑시 요마르베
0: 탑시 다그리 샹잔 한숨 나게 딱 봤으면 신조 나스 제아들이 범어 범어랑게 개벨라 세디 바베 쓰는 도부체 탁취이기
1: 다그리 라지디 니에 범어 개베 라신지
0: 범어 리네제 바베 레그신다 용조 육시아제 상장 한솔라게 숨는 신체 대로디다 개판 타주기 머진 타르치 부시 타주이 포모
1: 타그지 저 오늘 상장 한솔라래야 개드 직슈가 하죠
0: 어시 상장라 비기
1: 상장라
0: 상장라
2: 담은 신고
0: 나스
2: 그러니 데리에 여기 삼슈 오늘 나랄레 있으면 겹시라슈 딘제 용구리 수심브리 그러니 범위를 라지기 치도 제지 럽치 샤브리 순두 럽치 와타 시두 시시 치워스나 딘제 리아 쓰기리 제자니 그러니 리아
0: 구두 쇼나 오시 오시 샹잔라 딘제 만난다 딘제 만난다
2: 니에 킨조야 남이야 이거 이제 그저 숨이니
0: 이제 만나다 상자라
2: 상자 그 심도 맛있다 뭐 심도 체제 대보야 편토니 요마지 딜레 대비 심도 좀 톱치에디 계시 수지
0: 너 상자라

0: 巴金不拉，巴拉给他提上，姑苏肯这多。
1: 哦，喏，乡长啦，大底下得不拉民多了。
0: 哦，巴拉给他给六月个年节的柴给么全部是别了。
1: 哦啦，大龙不顶这点茶呢，茶给是的，不里帮给了下。
0: 徐三千，巴拉给他给送别呢。俺做邻居龙兄弟啊，心疼了，要你给个这边来。
1: 我这给我去嘛。今天地缸里啊，给到七岁的，咋的？这些都说不清楚了的。
0: 累死巴拉，这钱能开了多少两个月的？
1: 哦，乡长老总啦，天叔你个大，舍不得拖上来给土边的拉菜着的。
0: 徐长。
1: 哦，给上不起了还有谁？
0: 嗯，
1: 没事呢，轮在拉筋的没不嘛事。
0: 是是。
1: 啊，哦，你也看我徐斌，是不地里头呗？如果不用做嘞，几个用的？
0: 俺家里当然生计。
1: 好了，现在学过巧了，俺们那几个用事。接着，轮在龙兄里呀，也吐的吐。
0: 他大侠。
1: 好了。
0: 哦，俺从南山大瓦塘落江里啊住的，俺车子开不蒙过呀，跟着徐斌。可那去年当然送人给，太不哪里呢，今天是快断了。
1: 知道了，乡长了。等到俺去，大你也不去吃烟穷不赢呢，年轻的是个千不给多的生病。
0: 徐长，
1: 新忙子的边穷呢，你，你六月年在得嘞。偏个嘛是为了，茄子，俺姐夫，去哪里呀？家不叫胡大兄弟的。
0: 累死，罢了。
1: 哦。
0: 当大人，等你下课时，老崔见了崔姐呢，真是命多。我连没期望能进穷书。
1: 哦。
0: 等一年嘞，忙过事业，我会是来起意。
1: 哦，乡长啦，大爹军药嘛是，崔没了去。崔大人的主要钱不是吧？上面落个几吨洋洋啥的，我呢扛不住吧？
0: 累死罢了。
2: 台头起来，军场再难活，村的吃鱼土，心酸就吃几粒酸梅把铁大浆，前面奶奶怎么不怎么来，满口梅不糖，一个洋吃来月经，孙奶带的短干天柱，人称给吃过十四度干不糖。听我一起给听别联系不同，忙做忙不息给胡森讲，没把球不接，像那样。看到了，现在龙兄给杨兴加起来实习等多，拉这里给兄妹八点给孙秀问不同，拉这里给等来俺阿妈拉给十万四拉，确实讲七点途径，接入七栋国际出租车公路，俺阿妈拉新北密码公司设计安全天岗给主任了。当天中午时，连连托九百人唐伯如，按阿玛拉的公事堂，团结若卡给连七百促进工作任务马赛，特同团结若卡支持行动，紧张支持行动片面，公事支部如国局天气难的村的起色加高的，政务及商务面那样，拉这里及商务局把铁托呢，团结龙雄图，拉这里等呢参部局把三线切除它，拉这里。甘肃外地，你松动系统线的沙托布尔接触不当，即我们西了铁站对面过不了，茶厂堂天水康都样接触不当，你沙帕扎间了接触不当，从拉车接上了，肩背着脚不当，细节的原点觉得，按照顺子龙兄弟帕扎些气味，厂堂长么家舅舅认不得人，拉车等呢参与引路所忙做了可跟龙骨羊奶羊肚那我是。
3: 我是主任堂总来批的，鸦片难打。
0: 大爷，我看你是不是还要么的？
3: 我是，
4: 今天送
3: 我
4: 难
3: 的。
4: 主任来，鸦片难打。
0: 有
4: 的。那是，那休息区难打。
0: 到休息区的嘛，是的。
4: 下个去哪？
0: 下
4: 个
0: 去。我从大区第四层的南山中医。
4: 那是。
3: 我是，你要到是去哪？主任那个公司食堂过南菜没着了。
0: 我的，你吃上锅的隔壁，平常是你吃这个咸味，你上面还可不学下雨。
3: 那是
4: 了。而且呢，也不是他全部的。
3: 那是呢。
4: 上面落个垃圾的表也教育就大了。
0: 大看的，研究员呢，可以给你吃上咸鱼， 지단체는 라지치도 기라니게 수수 보고 있네. 르담브리.
4: 네, 포모저가.
3: 됐어. 이게 맛있다.
0: 됐어. 뜻심도 맛있다. 뭐. 틀량한 주 탄데 파르도 냥베 동예디에 마집 치오리.
3: 문내질.
0: 자치 신이가 미베긴게 만주춘 집에 거두다. 나 주 세명 양고 전부로. 인캉보야 캉무창마 테리에 열어 데오리. 퓨싱 통아야 라게 룽게 체제 사다 정보 쪽으로.
3: 徐三姐 강부개발에 신진요고야 요마리 만주튼도 미신달이야 종양용거다
4: 왜네지 라지덥투베이나 디단체치 자이기르바 자유베시고 제망한주 터링기 리캬테디덴즈갈이야 추소가 조마고 용구지
3: 문네지
4: 더도 쉐마다 절로 만츠서초지시바
3: 문네지
0: 그라니게 시에당장시 만주 라지디 야우스덥투비나 나란주 정이기 준비 디길이야 롱주치규유마세 대회 불업서규리야 핑거지마
3: 문해지
0: 턴도 이키라니 사주니게 아야 겹겨 딘제 제바야 아래 심딩네 키라니니야 야슈스긴다
3: 오지 딘제 수나 말해 조진라
4: 아유 아유 저 딘게라
3: 오
4: 다리게 지나 아란츠 라순팅 가즈 오브제 아
3: 간다 신고 주세 상마 라순 소규 영비
4: 해줘대
3: 张梦个人做米给不得，吃饱过节饿不着的。姐姐，我这是不是去啊？别说，别说了，你也是到死给不行。那兄弟，你也蛮恶心过。哎呦，不急，别了别了，大哥这边呀，垃圾新股厂么没拆下，就点给了。哦，公司该别的。好家伙，垃圾新股接了么多。快点，垃圾新股接了么多。哎，我这。
5: 아이는 뺏어하샤
3: 点点是那种天龙街的还不是他点点燃是可是你们刚才在聊天没动不下去他还叫人大杨家出去了过风波年代出去了我从把蓝蛋出去了才能行我最杨家出去了算走个走个去了我的别是那年少去了点子年少可立起啊
4: 你拉过别人的鞋去，阿姨，阿姨，啥的吃大脚下，脚大脚迈，到了头前，你大妈心情去的。阿姨，我儿子龙不敌，我儿子切到江家日吧，我的切不着。啊，当然也是个屁。哦，我的苏南大木多。南大木多。哦。哎呀，但是呢，那些用作做的少。
3: 热些，热些，对的，我让这破门来新皮给，岂不修不恰多啊？
4: 我是下，
3: 那这点呀，送给我要求的，是吧？

0: 我叫冷珠，搞不定嘛是。搞不定嘛是。你那地区俺俩最拢吧，冷珠趴下去，拉菜有嘛是。是。嗯，俺们司机，有的司机，天朝起的。你那是不是的？是不是？我是阿萨克的迪士尼德斯。嗯，巴拉，电影看热了。
1: 阿姐，给老师点呀，那就忙不起大大下。阿姆你们啦，恁该哪里啊？抢抢皮皮？
2: 我赢了，主人来给哪里啊？抢不贴不着，
1: 马日阿姆啦，俺路有个人在这里。我姐，把阿姆啦，给俺姑嫂点到还下端。
2: 好了，但是我点头就下端了。
1: 要求不是。
2: 铁香姨呢？
3: 老外菜的价钱不算涨，可把今年来，你都迫不能行的，咱点点不能行多。到底该上嘛？昨天郎总来看，可真是大。
1: 把那烟开始送过的，俺可真是。
2: 忘了，今儿个你这娘子，那在等哪不了吧？他就弄把烟，老外菜全部订这下去，那不也对？轮到右边扎马多，天龙通就买啥？但俺的哪嘎的住对，我一定这黑个名多。
3: 我那姨，今儿里呀，掏起钱学问大。
1: 这说嘛难当，俺这上面人都干来给不着不。哼，他眼光该主人来了呀，这来吃亏我。哼，
2: 你这来是他吃没的，我那姨，说不掉了心里还清闲。
1: 先
2: 生，你他这人大，拉这里呀，出真个月了，拉这送个月。
1: 第一，俺来钱都赢了，藏买钱都赢了。爸，怎么了？
2: 托钱呢？团委托听你，给他个钱去一年就得了。哦，订这个吧。
1: 把那给他钱弄个多哎。哦。唐多年新的春天不去丢，我过去给蒙古订这些。嗯。去丢给他给拉这个云店蒙古订这些苏南街，你胸脯拉这给你一边买菜，但你去年要不求不赢呢，是给钱不给他个这些，送不赢吧。
2: 哦，我。
1: 给他搞没的，俺没钱能行穷，拉这地区确实没呢，但不是他钱数。
2: 老。
3: 现在俺给他里呀，掏钱拿学问的。顶着这娃子娃，你主人上怎么来看了呀？怕他就学过给，现在的对，我这看他能行是蛮不赢的。内陆顶住，俺最西北王室当的，可去个嘛说，拉瓜多，讲给村里开忙包跟着呢，村里过个别的忙，顶着西北，这不是大了。
1: 当我呢，门前过来给把点钱。
3: 他
1: 今年俺就弄别是弄弄不汤，全部汤心脏啊，顶着穷不是。
3: 是是是，大爷呢？今儿说说呀，弟弟，钱不凑平，顶这破呢，明俺来买点钱，不是的，今儿个六月廿三的，俺来凑钱吃多。到底看咱许多，可有伢住的，俺这六月廿三的，差子主要早晚的名多。大汉大拉子弟说，你俺的立足穷，现在俺没几了呀。
4: 六月廿三跑白军开门多，提来中午汤庄师兄家，庄勇给忙做场面，拉起得过别，别给那个断了。忙做咋嘛些？庄给来几百家，拉起得过来些，送不多。
2: 当然是些。
4: 来，前头俺做见过，伢拉这得话找我这边来，你我去，唱不着我断。估计土鸡死了呢，他这眼拉这得给下子，俺说说说让我通个门多。
5: 当俺光不拿着，俺学你。我骂你老兄弟，我打，白大姐得病，托起死。俺们你们啦，你去哪里啊？国际学习，去哪是学古书的呀？托家也不拿接受呢，当然了。托钱呢？他钱呢？俺去哪里给不用消息？没那么给不赢的。铁大人啊，那次特别忙错真心的连贯性，现在总用数。 别个出版马赛，本地总现大堂，啥他讲起区别，写字了所谓讲，论资是人民老百姓，拉水鸟儿用心，拉水给人都不是为，人别吃过，抗中杀敌，有做抗日铁不是，问题，拉水得参谋特别两个数，米处所给最穷给都是破了瓦店，拉水点做七八年送，我讲送用也不吃就停呢，论资我场面是难给坚持住，论资龙兄徒。 拉车卡汤不得身边人行，俺阿妈拉起，没干不当，俺们都 Jordan, Jama Kati, Hinkun Jukin, Chiba Lot, Julhakzam, the Sumba, Tunju Konso, Chung to Pu.
3: Tinju, Kiran spoke to Tirin and Hinkun Tumo, Kiran Su, Lazi Sungo Chia,
1: not Sundala,
3: Lazi Hakbe, my gave it her, Michuki, Maja Chia,
1: not Sundala, no memo.
3: Then you meet Tirin and Sungje, Kiran Zoya, no soon soon the Sunda.
1: 제잔기란치스스밀이야지제체브난시라지송고다
2: 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
1: 마시네 주진 란둘라게 간서 수스 숨기
2: 이주 저진이 주디 싫어진 생이 두버냐
1: 어이 개가 눈에 대서 교수도 알라지로 도시동도 고
3: 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
2: 你俺头去干了呀？到太河那街道，这人多，看人家要么打算丢车不急，俺俺就龙兄弟那仓马也推木都往我心里拉，拉这一年仓马俺们都得不起着不，老外菜的鸡嘛仓马也俺们都打不起的，前阵仓马叫我出的姐姐送我买的呢。干了，那这多些地方，古就做了嘛就俺们吃干了啦。古就做了就买的碎碎多。
3: 但一年来叫大王让对的，谈得拉些得差么他印象，古就说了就能用嘛的，对不对？俺们别吵个了嘞，
2: 多对八个嘛，跟新疆南北看两看，谁没对的？
3: 叫大王，对这么大，谈得拉些得差子了不？在我用手表里，啥区别里？可是谈得那古就当兵呢，拉些什么新疆给咱我当街，南山这么里也住的。
2: 俺们搞定古就当兄弟。
3: 前几天别送夜里呀，买太阳了就上过日，没是那欣赏说玩了就说买别呢。
2: 啊嘛，对吧？俺才土没水洗个嘞，现在嘛就多着出，别没多个嘞。
3: 叫大王是年底呢，出月过去，但一年来那几时间都不念落西盘的，七八年个日，老俺的猪盘的呀，农村那个日，才落两百干日吧。 提醒你呀，不能洗切切，节光巧的。老朱姐呢？俺做过秋康队都来瞧的，这菜里头的呀，咸药的。妈，
2: 你这人家骨头是马上下。
3: 自己叫人呢？听清楚吧，硬人鬼是不如，硬通白白存到竹叶药买的。这小人家性格着不？那些特别的做，不说吃久了呀，偏偏吃了的。叫人家呀，不要说不你。
2: 是，三十家人三五的。光大主任了，大家呢，俺切不人过手给你打，你们得人呢。教导人家切不人过，肯定是难人吧？既然给单位那么耐心，你俺老哥给家里，那这的个咳嗽都全国租金，你们说你们得人呢，送俺小孩子学了啊，那这出单呀，送交接的，俺这个没这么多接的，俺大概耐心没退，俺这个不过那这送交接，过个老早大不接人。
3: 我呀，叫大王，我看那里有一起鱼，你这是哪边呢？西南米看那里呀，真叫秀的。不是那
5: 公子，那你妈一年就天着了这些地子，对的呢，得按天朝接送呀。哈哈哈哈哈！俺老是天朝，俺老是那边歇一歇吧我。年天呢，兄弟，俺阿妈拉鸡。 년달 앙 당불 챔바니 라웨 첼라 송경 시달 제규티시 콘츠 공짐네 제규소 렉텝 제디 작차 고르와다 루카 창매 더둥 당일 송경케 규치 제네 년달 랑소스 토담 캬콘기 나규 송경체 제로 책동 국제 계주 계지 렛다와 주바르 네 아마라 종 메마 튜초기 주린 쉔바르 담튼 중내야 날신 신바 추위기 수지 쉔바 직주 나와시 코네 토르 치네 촌도 망도 송내야 콩탕 라츠르 와르기트와 대외 섭투치 종도 촌도 치중 간르식 촌내야 콩기 구급 마쇼르 와낭네 라츠르 딤수다 송경다 기신 지역의 레가르 흉류 야급에 비교 나왔다 콩기 종위탕 종시흉기 구치르 라츠르 송경 제주대 윤진기 차규낭 주네 불업 차규르 디기 준급에 최고 팀마 되나오시
3: 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
1: 他就过去他日落地最难了最近来了不及了你一个名度可是一过了学不得亚那今年说的是不是主人拦住来给他找你啊怎么能够用个人的我是俺们来给他才还比干那些你来这点点他就参不回去给他了呀今次这就去我去主人拦住了是给的你你那会儿你就走走
5: 你看着看着呢控制了你就下去他都买了出给么给给他让别看差了天安拉斯村的那个场面几步破江面看了马太白王旗路于年轻的建设的记录七公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古家 tup mebe nyang tup shik yin shing. Nga amala ni, kunzi memang ki nam tup san zing chi be nyang tup ki chun da shik tu kyuru. Jelu nye tong sum ryo yakar, loka sa kyu tang, pyo rang kyun chung nagle di chen ki rikji ke chen ki kunzi lawe che ki nawang ke lin che patang jil, nawang lak kir che patang. Jelu nye tong chu lor, kunzi zong ne xiang chung de ka tang, chong chu tang, de chu ka ki Naksunwa dimgyu langcha dunbashi. Nechui di koma nidu, tingen naksun xunu che nyongyang, taja gonglu tunbor pibye jesun tunjubgi, chongzui dang zhibu shuji sunam cewarqin.
4: Bezi, ba tunjub la redu, ya pida.
6: Shuji la.
4: Lo.
6: Tingsan naksunga dangbu yor zikdu.
4: La ri la. La ri la.
6: Oh, nga yin naksunga qin yin da.
4: Aka, ba tunjub la. Jira kwanba kharan chi chasu. 俺最常做的能送钱的月饼米仓吗？托脚擦皮的了。托脚擦死了。老王了。
6: 哦，这，大弟这钱呢要么送？你既然是学过，俺老家送你谈得不多，那次送仓小牛买到了。
4: 来来了。那次的做，你俺还不过这个月。马赛，俺的人打你学给，早这个月。热热罢了。大弟，俺做仓买新鲜的，巴拉吉让隔壁土生做买别个了，人当送个老外菜了呀，皮给是仓买是给。热热。
6: 他以内嘞，今年吃上公路东坡肉，你呢？接了脸呢？给不谁？胖子吃谁有点大罢了。接着，能送我钱的月不长吗？他接不差死。那他接不差嘛？差些大局面。既然给老外菜那个要不清楚的做什么中哎？
4: 老黄了，
6: 听说忙切记，你也吹不赢的。热热
4: 罢了，热了。
6: 没事钱呐，那次给天不水土不要的，以内开始对做。 秋秋就穿了，给咱体外三个月了。
4: 学长，学长，
6: 现在把垃圾给东部仓嘛，去当土不起个月。马赛，公个小队，羊没军需个三节，你看不穷人民都拉起了大家住个月。看到拉起的，俺看车的边。现在给咱给他的引起广播起热闹。
4: 巴天主啦，天主苍茫，俺最好苦个月。以内嘞，是的，给咱给吃你了，住不起嘞，拿不起嘞。 대주 상마 안주 총주 라세게 된도 계란기 차례 망부 나자 차버지 말벨라 가자 계란 공로 통보지 마세 총주나라 능송 친대 유배 미창마 토스의 차비 토스의 차비지라 티지기 랭겐지로 조그리라 마세 토다이니 야부 요 말이 로지라 능송기 커서 고문이 동 십절에 요 말달라
6: 어찌 소소의 라지라 심내 대두 다용 제바 토단 가래 고야 요래 계시 미신다조 토단 삼지 용부이나 아니가 능송기 토단디 고야 민도 다이네 네 계란을 쉬우 네 라지 송참디 남이야 쉬그네
4: 바틴줄라 다계란을 야심쇼 침부된데 유두 맞아 총조 우연행강게 바라계란기 통다데야 최도 책임달라 총조 우연행강게 매든 토베지라 바라계란 토글로 대부치 라지 송가 폐초우리
6: 오늘라
4: 라원라 오늘 바라계란기 닝도대야 아주 로충체 로정 쇼긴다라
6: 토제나 쇼지라 다체나 야고시초 당아 주인
4: 레세레세
6: 토제나 쇼지라 쇼게자고
4: 레세 바틴줄라 피아
6: 레세레스 쇼데자고 다이나 야고시고초
4: 덴데킨 고기 닝도라 오네 닝지아라리
5: 라츠르키 춘세 롱슝탕 벨라 편바 침부준 예테 다자 깽캄 쿠리우테 낙체 킵체 바로다 태룽 추베 닌창 차디 롱고 진짜 두바다 야카르테 동 출로 튕기 예자 서주 송진 톱네 사 약바 마케로와 커우 치잔 투송와다 담레 지리 낭투 체리 나초기 송이 드로파치 튕지 뇌네 헤나 라츠니 조고 치슈다 렌탕 치슈시 땡아 파자 젠기 참단테 다자 야균 지리 뇌추 넙주 학점기 원장 라웨 체르 교바데네 서신 타제 텐조 행사 신부 교데 내나기 튐법 답규로 바로다 라첼라 때네 훈지 제주 와르기 개와 타 최대 다자 센자 비외 슈마르 수주 당이 중네 거주 오메 튐법 칠라 행법 향기 파란 규산티 표기 총다 작전의 규법소 행적례기 튐법 판네 팅에 예슌 태룬 까부티 다자 예 짬베 룽바다 양가르 마뮤 댄사다 규산 파뮤 중네 제르 규진 평행에 아우 태줄 텐주다 냠무 테레 요요 텐주야 다자 딱샤르 데뉴 자와다 맨포무 빵케 메토 자와 줄네 쇼아치 준비 이왕 고파치
4: 아 오지 불어유구 유자 뭐랑가 교고 칼라 잡수시다
3: 어요요 부디 아부딘젠네 가바주구 유비나 클라스롬에 빈제
4: 아지 다팅상 부초와 사부유브랑게 신세르보 총즈 당즈부게 레거지 지구리 양라오의 세그 레거지 지구리 오지 퓨타란 쇼게 테스네 꼰주 개침부디지 비유어스도 봐
3: 시베 어 아니 심제르치도
4: 심제치규 가르요레 팅상 그 레거지다 디데르다 나란즈 응아메치단다 저그마르다 뭐
3: 아치 보디나 나메치단 참마 균 용가 아유 온고 라바도 나란즈 라제기 닝도비 메비나 안탄데 라웨체데 용더 메바
4: 디더지 제자 부콘즈 나즈 나메 닝도비 간라 팅상기 터블람 사블림제 푸숨 처르시라 하던 그 요르다
3: 나란즈 라제기 닝도비 나무네 체지 첨부셔 뉴요르다 베차샤비나 팅아 포장보다레 냠수텔레야 쥐야레스체 만주라제기 점시 망고시자 뉴모스네
4: 지지지 다티두 나란즈 유미 망체게 되어간 살갸치야지 롱베풀레 라제기 점시 망고좀버바
3: 딱다지 롱베푸얀조 퓨신베부연에 점시년베 라제기 동부 꿈부시자 요리
4: 디더 인고충 권수대전이 정신이 깨부디지 나란즈 갈레 망고 딘데 겹지 당도의 지자때보다 가봐저그래 아
3: 제장 디디 던동 나란즈 강배 겹륜 창마야 라지기 예가본지 퓨신군배 내든 배티탁주 제송아
4: 제봐 딩엘이나 퓨신토가 롱배푸 이봐 조그르바 디디 롱배푸 미래서 서디리 성부유
3: 인다인 간다 나란즈 튜급래야 라지 덥지 시제 도구다 디디기 내든 창마타 쳬브다
4: 지지지 뭐 단다 포콘 쯔급러 런쥐 튠소다 센자 라지기 락시 소제를 소부딘 제강을 쇼겹제 점링기 신도 되어다 시제 사슈 딘조 니마레 고요게 체요지 삼루 단다 저그마다 제자 심제 쳬마지
3: 네 딘제 시그메 제 레가 꺄라 고코제 데비나 아니
7: 普通的阿丁马里是个月对对对对大伯啊天山卡巴达落累了呀他们扎起米丁族给的金本那间卡最多好好好米那间卡最多面干那了呀看下是个多啊啊这没的呢电子大车嘛是电子仓木了来个没大缺些损脚是俺还是不电车乱七八糟的现在心这球嘛的心这毒
2: 여지 발라함라
7: 나니
3: 풀레스 예보 녜르 차한돈다
2: 레세 암
3: 칼라살로메브딘제 수괴아 카바딩그레
2: 암라 문에팅산 레가 망다주지 저와 시부도
3: 아치
2: 시다 다야디 카발레사스
8: 올라이
9: 네 지켜스나나 이나나
8: 라이엔라 嗯，俺昨天从新街区那里了。啊，来来是来是了，固定开始用了。嗯，
9: 对，那今天根据学校里呢，嗯，今天在老外村那边新子哈马特多，对，还有了。
8: 啊，有了有了有了。
9: 啊，来，现在特别大，俺最主张给，对，俺最主张了，从容送给了。
8: 啊，来是来是，到他当俺最现在哈马呢，开始重组，小妹等些呀，从就开始检查了，但你那哈马忙过有了，都在哪屋买了？
9: 来是，俺他现在俺最主张给那俺做哈拉姆国事也开始就为新做国有送给，他都是爱人了。
8: 啊，难打没了，难打没了。嗯，打不有了。现在做可对不要家伙来了。
9: 他昨天叫叫是国外了。
8: 来是来是。
9: 啊，对，听叫成为上的厂子忙不起了，他那样看叫强者，直接忙不起了，薪资低也没多了。
8: 是吧是吧了，都干没了。老了，他现在俺南山估计解决了，三年内马上把把表格交给他了。
9: 来是来是，他现在。
8: 来是来是了。
3: 老，俺那姑叔拿过了，来塞小二了。老，老。亚婆，他两个肚子又小阿妹，俺了卡拉也过去说的。来塞来塞。今天出去接接，肚子热的我。热热。不然，我们呢就做松不西不怕了，几天嘛差不多的。老来当卡巴了亚丁这代表呢，每个不二点嘛是出来做事的。来塞来塞。没事呢，提前三年嘛嘛准备。
8: 热了热了。
3: 卡拉说的。
8: 来塞来塞。
3: 来塞
8: 阿姆拉，当阿腾的年龙穷么子，天天阿就老外菜里呀，姐姐冷煮西煮炒饭，骨子不卡就皮个有了。啊，来。冷煮西阿的，偏女咱们家龙不看要的是个，妈的别啊！
3: 呀，这是说的阿妹。
8: 来塞，罢了。穷对呢，罢了，这两个，大把冷煮菜呢，朝阳拉起个的接送鸟鱼，他到了冷煮西阿的旁边里呀，煮过的是个。哎，这张哎阿姆呢？
7: 天天里呀，心情忙不切平。他这俺做老朱东家的农民阿拉，他到旅馆做呀个团子，他那人过个没说嘞，心情啥脾气个的。哦哦。接着，这个过来老大，用把国木，切我卡些肉个嘞。你猜的没错。大姐，你要求不急。他看说。今年点点一大铺。那谁？老外菜的，熟悉汉族们那个你接我了。俺俺做龙边米肉卡些个，干嘞菜嘞，点别别门西点了，全部吃了吧。
8: 现在秋冬的吹不出眼睛美容师也能行，弄不记得，他把都吃了不愉快了，偏得转悠的，昂汤包下火的。来是吧啦，难打没了。
3: 确实懂的不？
8: 来是，吧啦难打没了。哦哦。体重哎，卡巴几个了？书记郎总那个听啊，咱们村那个苦力又不大，村那个军团又不解决，明天端哪有嘞？俺来老外菜个几多，家里炖这家呀的。
7: 做熟悉汉族们那个准备，明天的个我们就让伢去炖的。
8: 哎呀，俺他家老外菜的团说新旧吃的，来的做不少，赶紧记得他那些茶几套了别的，老不端老妈忙不及个，搞不洗茶几个罢了。
7: 好事，你这穷人都我那要我媳妇穷不得不。
3: 来个等要不接下，来起来你来个过马去的，俺了克拉说的，
8: 俺们老大妈三明，三明
3: 说的，
8: 等俺去煮个，没钱人养炒鱼。
5: 是不的呢，给这六六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 바다. 제로 니 돈 주고 러러. 현재 종티니 개용기 rengu chutang sengu jile la jibie laglin sartu denshi ka sumbar denki jeshi. Loti dawa gubar, zemlin sentu denbang jikshi, hunzi zongi lawe ce di, zemlin toagi zujung yukji lawe ce qishu le denki jebashi. Kesi ngen ama la mebata, kesi hunzi we mirib jimchung ki bechu mebayina, tante lawe ce dindra yungtab me. Kesi tante lawe ce dindra shikme na, Longju latang nyambe lunzi we tante tsua kibuti yungtab chal. Lunzi la tsir ki pabja zhumi le lode gyurmi tang. Gaje dukru chi pibbe rangdang ngamba tini, gengwe rikbe kyabhung le gade, bangar shumbab mebe nyangdub ki chunda xigla gyur sinji. Nyangdub teta, ngonjang ki rila jikyu tang zhwane, tante partu gyuntu de, tsobu sadu gengkham songyong yabu chekyu tini,
7: 中华民族创业党批给了部委、前期七学制级别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미치린다와초겐치린빈조니무초겐기주마조가초겐뱀마조가순남탈마초겐빈조순남치부초겐뱀마조가튠주게부초겐남게튠주치부초겐양젠소종기우지초겐파즈슌바한종기마초겐아시르카바기미초겐양젠소치부가초겐기주마진동부장샤펑타리슨지겹더시부치린춘비德西部慈电这系统不算这么多，加速运作，密码样件解离。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트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지 당미 속자 응위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신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출러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kenaliya DW yang kharesna nebap tinde ji long yu bi na kenang ge kuran nan sing ge yang kharesna dong lin nan tub do ti ming ki yang lo pam tang gyo nan ki yang kharesna yi mo je shu yu na mo ne che bi na ngan zu mi ge we gyurim chhe li ne le ge do na cho che si ba tinde ji son za da nga re wen ne cha sha bi na tan de ti kharesna kuran pye chhe li sha ya di ne le 我们的人数都没有出来了你们自己拿到车上的人逻辑拿到车上的人但这是可能是那个人家往南中一样的这些客户人你自己出来的那个都拿到这个月子我们做回来了别的节人家不对的都车别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里的那么的个那我们是随地天
딘데 주여잔 안례친 송샤 진인 칸기 차샤 타게 총와 멍시 이내 레딩야리아 고랑게다 편시라 토샤라 급디르 구셔 송샤 당 자와르 신키 기주치 긴키 로중 망부 용시 급디드 이내레 구셔 송샤 당 자웨 미신다가 잔네다 데스 라제 잔이 기주 망부 이내다 데로치주 망부치 유시브지리 르발 코난술레 망부시게다 르니기 네달리아 캉르치야 다가레스나 시엘리아 착도 당당네 신키 지초리아 당심 장야 딘제이네레 총도관라 딘제 손잔다 급디디 호랑기 락제 장로 록로 썸가르베 콘조이네 차샤비네레다 우셉 송샤 데뷔 휴도 총회 중제 딘제 톰민도 좀보보 호랑은 김원의 차샤비네 다그란 송샤 다미제 출크도 컨디스 체비네레 정니기 레왕탕 네버데 당련치 고블레데 캉르탕 이무바 제타 치바 딘데 자완네 난규민도 모토 케나게 수요금 능기 능기 안튼다 타제야 당내 신키 칸리아 조난키 샘감 지키제 균체 메바르 호즈나 비나 다수 정리기 미진 남게티 제양 수교 토브리스체 좀보보 호랑게 이내리 딘데 수송샤 소외 커덥 지데 지다르키 교와유나 테데 테다르키 창딘탕 당뇨 미루기 용조라 칸라 지수 치와유 다른 일은 먼저 참참 이제 렘뷰 토리아다 언데가레단데 체베급리는 남상가레스나 땅아 가레스나 갈렌지 체고의 김생 가리나 삼로밤기야 타나 참참 기나게 심제나 로소스치고 미치다나야 내들이 제 체습지리 무슨 보고 그런 거네 차샤비네레 딘텔리아다 가레스나 강르다든지 지에마나 봐 가레스나 마드베는 남교이네 마덴바 타나 또 그런 게 간제 소요레스나 미드베 넘교 딘데스 덴비나디 중토지다 자와 스두즈말 쿠랑게다디 기랑게 키시 미제나로 파르제 타운 쿠샤 딘데 총두디 야오제 동네 마남제 카르나비나 대외경디 도는 신지제 네 정니기 네버디 나르웨 다 지도리야 조야 딘데 중그리스체 순샤 다란 로노 차두 지조딘 콤카뻬시 동에 나초 냥뇨 티다니 미제추 파르제 타운 그도 용웨 규림시지 호랑게 이내레 수수정니 비춘리 샤제 언땅아리 이내레 가레스니 지조 디딩리아 공부뻬브네 제다 동엔나 초닝뇨유스 티다니데 미지 추기 파르제다 그도 뇽웨 규림지제이스 다키 정니기 네법탕 강엘리아 강르치투 된다 지경라 몽초마뇽 원경 림신 레왕 탕링탕 샘타 장마르 제디 레가르 슈베 참티네 다키 미지 카조양 규르송 호랑게 다그란 손샬 급두두니에 강엘리아 칸르치두 대회경양 차와디람 노모총야 아 림시 레왕리아 탕린탕 샘타 장마제제 아 강에디게레 넘버게 바치두 점바이나 코랄이네 레메지 카조치 교르수스 제딘제 아 친구나샬 시수 치텐 치두 시내 용와 딘데 시총디 다기 총되기 미즈니 대출러 점마시비시 인종 퇴근토 디니 군조기 달라나웨 무아차르치웨 미치 원저 쇼양시지도 다호랑게 다그란 손샬던 수수르니 기균용웨 미치 렘부디에 두스마 치젠직 다 갸로시케 두즈마이나 신의 소뇽조 근데 처음레스나 다
ngari chungdu gi mizi di an ta meshi te su li ne le zhamen shi chi din zhe den den yong si ri zhamen shi be tuan dan de che si ri ba ge du du ne le tuan ge to kon ra li ya da gun zhe ge ren ni li ya da wo zha chi we mi zi wen zhe ri yang xi na ba da zha bu du si din zhe ge ka de si ne sem kam ji ki jie kon ran ge nga ru we ren ni gi mi zi jin tang di do bu qi tu ya din zhe shi na sha ke de da gi mi zi cha wan lam zhu kon na chung xin par che tang ga zi zha wan ne yong ma gui na Daki bezun lumi to rengi gi simla jongdar che mi si jing. Pejir mi xie la samshi tang dung sim nyamgi mi tup kien shik do gyur ni yin. Da ki si Quran li ne le gup dudu chung du da pa la gi gres na chung lam di ya ush chong bi na Quran li ne le din zheke gangen ma che du da ti gangen di nyang ma gui du Quran li ne le jik chen na. Yang gres ni pejir mi xie li ya samshi tang dung sim nyamgi che mo to gien gi mi ji cha ya gi nyinga yoris jik. Din zhe sun sha. 대달 민연내주 진제 양강신 인종 강라체 미롱라 바양슈 미롱 텔레도디 테니디기기 미츠군교르 체베 탑조지 인바르 군진 난고 타그잔지라 다 셈보본 헹게 이네레 남규 어 소외 트리아다 르니일리아 어 잠메십다 당네 신키 양 응가레스나 미지 규림 트리아 차완람농 모용베 그리네레 캐랑게 칸르탄 딘제 마나브제 바문슈브제 심슈마냐브제 모투 yang kiranki karesna phoksam yene ji mizhe karesna lambu gan yangwen gyu yongwe ta ding je karesna ta ding a theri ne zu ding je cheb di mo je da tepsi ngi ya ji ding je si na je kiran ge kang ge da ding je le number ge dong lin shu bu yin mo ne da kiran yin le da sem gam ki nyung shi da ti san shu ya ki sim bu to be na da yi mo be na zu la so be le ding je le karesna nyung si ma ri sem ge la 좀보보 코란게 이네레 쇼데 죽돔 시견난제 민게네즈 컨제직 양앙와 임비네리 야메나 컨제 교부지 유비네레 아이란게 칸라마나바 모투 어 그래스나 듄규나비나 텔레 도그제 다 디디기기 그래스나 미즈문규르 제베 탑람지 지비나 아니 릉이리야 무네 겹게 미세 출리네레 냠뇽 토비아 이네레 릉이기 미세 따와리 이네레 견동요야 딘제기 그래스나 댄댄이 털람 삼고 쳐리스체 좀 보고 그런 게 있네 레딘지기 친구의 난샤 이제 손자 등에 조금 쉬비는 한도 그런 게 가장 뒤나 소문은 시 네버 당련 토켄티 미즈 롱스 주도리스 당한조 단데 계란 그래서 네버 근데지 홍대 비네지 야면은 계란 게 다들 님지 나로리아 레로 바라리네리 티신키 파마 단계란 바라리니지 티신키 산다 당부주 단계란 바라리아 메기베 차완제 첸도 하브지라 베샤샤니 야메는 계란 차레리 페베 거블리야 랑가가리아 단 랑가가베 네드윈 딘제기 긴제야 셈랑암라기 딘제기 네드윈 이네레 체시브지지 두주 이네레 계란리아 다베지 슈킨 님비치 수제 야 정이기 닌지기 체실리 이네레 슈킨 티야 딘제치 님디나 롤 계란리아 네드윈 딘제 체 yondo khabri kesi gende che yubi ne kenan ke ta ne zu jik de simje ma shu ba li ya khares na a kon shu go zu shu be zon bo bo khoran na shi an de ren ni me zu chu li ya go do chi jung kan de che bi ne le de khan ra ma na ya ta mo tu a kenan ke khares ni le number ge wan nang je su su ren ni gi ta yu gi ne bo di tang lin tu ban nang je ren ni gi me zi di long su ju ge chen ge shu yi singe namu cho kwang li ya kwe mu sim ga wen na shi be pe tip di le liu thang pa di namu lingge li ya kwe mu sam zui thang zha jie si di shu bi yin sham li ya kwe mu zung yi di namu lingge li ya nian zhun shu yin ne bu thang lin tu kien ti me zi long su jue bar nu jik di mi yu di ri di cha pyo bi ne ci so juk ji we bar su le cun na yang me zi ju shu di ni ga gyu chak tang ri gi ji we 요카르시그리 나위 담비르 밀러 기리 도지탕 살라 갸리 모리 송바다 랑랑키 미세낭 시지기 초진 가주킹 벨론도 요라 스웨바르가웨 동예탕 파르체기 킹베 남대양 망부시치 원나 디더베 미츠라 지다르 동데괴삼 벌럽 차도 추르웨 팅키 지조기 갸주 쳔부디딩 미지 초중 디니 지다 둥규 체고 삼시나 미지 추 중외 된다 용조 만주 심기 남도례 중원시지
gyumzen thi wang ki, mi dun ki ne zui la,

0: 니모니 외동 파르베 루큐키 추균증 메트 년자기 파딘 촉조로 요월 집에 기부 탐바망비 총유타 리베네키 중자식이 니티 우진 디균니 총티 우진키 익숙토 피게 총내 정로 지균 차보식시 익숙테르 때나 미글 때와타 팀부르 괴르 제바 차범키 뉴컴 테바 규제키 수념 때부서 투모마인비 계주 망부식 딩유 나티 가딘규르키 바르타타 근데카키 디브리 소수 제바망라 트럽주구 춘에 군키 익숙 센데머식도 교내 주입 대회 채워낭 메보 담배 슈드 샥베 니티티 군테레 루큐키 피림트 냠차 미바라 튜 탄다 파라 센트버니 수남 떡게라 탄다베 이겐 남기 불업 사규라 럽균 장베 독지 거팅타 카체답 칼라히 3대 립트이나 탱기차를 니티티 군 미냠 콩베타 냠바 소르주테 리키 뷰타 뷰신베 니티티 군키 군진바 수남 떡게라 링게 초로 오주 도르디 점지 슈베이나 코니 지루 책동급제 된주 튼조류에 따와 개발하 니모총 푸솜창 푸솜총주 속중순비에 니티 김규기 김장식도 대답해봤다. 총을 튀네 직받노라 익숙 디규로 믹세기 감의 유기 파문니기 갠드시 품속이 총을 깨네 니티 로시 장주부터 튀총 숨다 탁숨낭 장바타르 침받나 Niti Chikyu na rangja piwa taan piwi ki mangshir ting kang tsam tsukji gewe shingye tashi pinzo ki jesu tangdi nguyo su nabin nyam su liya la shuk. Kongki ngaji su bianden gyushi la sokbe tsamcha mangbo Niti Chikyu ki lamne ti yubye ringne dezen taan pungdun jikbe rikshun gyunzinba mangbo ngak chuy ki meto dorshin chi.
1: Kala ta ngare mingi shasha na sonamdo kese gyula. Ngare ina ta niti ki yisuk gyunzinba chin la. Yisu gyunzima, chonggirinbi gyunzima lusu, taa nene paala rangyo chonggirinbi gyunzima yaa nishu piu sabi yin. Taa ngaday lojuu ngini shashi azuna, lojuu ngini gyanla tenpa yin. Gyanla lojuu ngini tenche, lojuu yunga patu, loshi gyanla nyamdo pe dekala taa nyinzim yuwa meba tebi yin lakala. Tine gyanla zala lobdaa chenche, tine susu rangi nita yisu gyanya tese tebi yin lakala. Taa losum chulak chimri wala. Taa nita se yi gyanla, zo degi taa nita yi lojuu ra shiye uchun gyanla. Kyungu yuti baala yaa toku yubdaala. Kyungu yuti tiki dapen shashana, kyungu yuti tiki nga rangzu wajayin di soyo do nye rido wala. Ta wajayin di soyo do nye songzaan, ta yi kongrangla yaa toku yurangri shaa. Ta long chik tong sumja lakze lo ju songi la, ta maang chayak ten dira chi songi la. Nga rangzu niti di tangbu pirim di ngayon dike, zi labda gang nye chunglu wala. Niti si, ta nye mungwa nye chunggyo tiki niti si.
2: Ta nye
1: si di zumba, Loga eni chungkyo duwa la, ebaas, itukba da nitukba stuwa, zelabda kama ya. Da nimi yigi da itukba yigi se edi, yinba chani kagin chigri sha la. Da yinna le, da karza wala, sosui lungbi kheja wala, jiga lungbi mingi da chani nitukba da itukba sung duwa la. Zelabda kama na la, yinna kagin di yinna chigri sha. Da dindari sha la, da kanji duksa ka la, zelabda kama ni kanji duksa sui du nang dindari sha la. Zoo digi ni, gyangzi beju gombi na, ki pichabi donzo yinna lujyu ningshu re sung duwa la. Da longu chik donzo takze lujyu duksa sung re. Da dede sungge la, da kanji yinna la ngare jen yung wato jiki da lujyu kazi chen yung mingi, da kanji yinbi chik pangda rung tike tengi yewa maari de yinna la maang che kike la kenwa tengi dindari sungge la. Za ji benzo kanki beze chimbo tike ki la maang che, beze te sabi shu ting san tiki wari. Beze shamde susu yik tinye de yikinge ming da susu lungbe ming di yinjik mingjik tiki wari. Te duksa ka le te zun za ji beze maang che nire re sha lo kena. Nimo tengi re sha. Porang po tali na la itukbe tingyo yo, nitukbe tingyo yo re. Iti ta nidis. Ka nyi yor wala, ta kekin chigir wala. Duk ti di chokto do wala. Chikdong kubti keju kengan kietuk da tewa kiptun di wadi nga zu porang po tala la ya kengan nyamdo porang ki rinjin nadu le trubi kanyu. Ani di shekso chiga longa chish. Diri yin. An tu du kengan nyambo ta shugu soya ina re. Ani rinjin nadu ki se pak zung se ina re yuta, churuta, cha sang tong mudi. Ani di ye panzo pak zung se kengan ta nyambo nyamni se pe kukub sambo chung la. An di nye tibri. Ani dini maa tuyonche chikdung gubje gubju go chikta tiba niya Ani soswe peche tije maang chaya raji kala nga dribungi gyobay gambum tibi yin Gyobay gambum shubje tibi yin la kala Dei tibi, ani doksa kala tibi yin Ngarangzo peche te tigwe di gyumzi yin di kare yasi sunna Zo peche ta nye tiki kala di yin bata la Ta tibi shubje tukwa la Dei tibi sunna niti se di kechwe tiki nying jer jer doi si Dei ni doi doi doi kechwe yore sunge Yin bata la kala di kechwe maang chaya peche ganga ten dhe resha kala Ani yiki shongzai ti chiyo Ta ngema zura chani shugu gambu sunza Ani ya shomzai di pe chenpo chikuri sungdu kwa la An di pe di kala niti di inji miji shomzai chenpo chikuri Ani di ne chani nga zui niti di pe inji miji ki Ta peche kyang kyang chiye la ཁྱི ཕྱད མི ཁྱི ཕྱི
3: Sengilenge, kesi migyun ki nyinga tan mezun denja gi timge chaju thona kirangge lamsin khabar angta guchu chichi chi guyu ne sanye kege chi mi se chenba kendu nan ro
1: Pese kyangyang tijure la ta kanji pese kyangyang tijje renjin na dun yore na ku yore ani seki tijjo yore yang singu peme tijjo to ani po talal chasha na talal lo meshi tijjo yore bala ye kankanye mo nitiri ngare genla chasha suna genla ki genla di zelabda kan genla ri genla ki tenla ya suna nub la shuk tu wala nye genla ta rishi penzo la shuk yu gen rishi penzo la ina kongrang ki kitu tangwa di rila ta gen rishi penzo la ta shabari mado jike ta genla kundu la ya nge lo shizh di genla to Ta lojurung ne lobda chini ani dhigung gu jobe gampung chi dine ma ani penpyo beja shabji chibi nangya penpyo beja to kaisang si jo penpo da penti si ne penpo le ganyo yore, tenyo yore, bom yore, gyadong yore, songdo yore ta dina to kaisang di rinjin le dun le dhubu chari shi chibi ani se jigu chari nyi chibi singu peme jik chibi ali chayal cha shan dhuta kala ta chunga ta dhiba da yuksha sara gomba longu dhukyo gobe dindri ki gyadong badi nga da rūpa jīg chībī yīla kāna sīdhī yīla sō jīndīng gōmbī būm sīdhīm chībī yīla tā tī nāng nē tā yīgī yāng māngbū rāchī tī yūb yīla ngā būdhū sūm jī chībī sīdhī yīla kāngā sīdhī yīla āni tā tī shūgō yāng lōgā mīzī kāngī gyūshī tī ngā tā kēnā nyambū chībī yīla tsōng yū sūrīg lōgā chībī gyūshī āni tī rāñjīn nā gu chībī yīla rāñjīn nā gu tī ngā tā kēnā jī kēnā dūdū kēnā kūnā tū kēn tēshī tōb yīla tā kēn nō yīla tā kēn tēshī mē zō lā tā āni kēn kā mā lā āni ngā rāng tū kī tū sūm tī chē āni tī jā chībī yīla tā tī lī yā lō nyū tī lī wī bē shī bē chē tā tī ngā rāng tū pē yī ngī mā yī nā sā jē jē lū mū chē shū rū bā lā tā tī lī chē yā wī rī bē chē jīg lī yā gūng tī tō lāk tsā wī rī rīng zē hū rā shāng zē lī gūng tī kāng lāk tsā chē bē chē bō rī shio bī chē tī wī rī āni tī lī lō nyū tī lī yā wī yū shū mī kē kē sā kē dēnzē shiāng zū kāng chū tū wā lā tā tī lī yā yū jē tōng chī tī bī yū jī gu kē tā tī lī tō kā shīng zhēng tōng mū kē sā nā mā līng kī rī wā lā zū kū kē kī rī wā lā zū kū kē bī yā tī yū tī tū yū chē shīng zhēng tōng mū āni jē tōng bō chī kāng tū wā tā tī ngē mā rī ngā sā jī kāng tō lā chōng jē nyam tū wā mīng kō rā yā rūng mū yūm tū sū tō tā lū jī kōng lā rūng mū yūm tū yī sī An di ta ting sa mga kya sa ting sa shiam tsukang la jaya yore la yu jaya dong jik tri yore la kama Ta nga zun niri dik bina shaya shaya suna kina yinji minji ki zay labda kang na la tsuyo goya di becha jangja tiya chido ang tangpo la shaya wari niri chi Ta bina shaya shaya na ome ngay na shaya suna zay labda kang na mendo langi yik risi tukwa la yik suksi Di nga ra zu shung yik la ya tengi sui tukwa
2: Ta niri ki yikin chi mungde ta kade kande chung mi ngote shi naro la
1: Nga nirab kyung ngay na shaya na gen tashi top jela da gen no jela gen suna nubla dinde yi ril ta di ngen ki cha xia suna dine shume zi da nima omu daasa nga zui pat diri kono omu daasa di nga da aki kimza diri ri duwa konzu pe di omu da aki kimza di yang pe di ka la niti gyunzi pa diri xia pe min sik pa diri xia la ta nga zui di gila marani longba di la maang zi xia ramba sik yang pe zi ka zi nima ma jiba xia xia ramba xia pe yang ka zi gila niti si nima wa si kebi oma xia ramba si kebi ta nga zui gomba di xia ram gomba si wala ta di waa ki nga wara chi imba cha duwa la sharamba jangya yore, sharamba chikchikri, sharamba nyanyanyo tisi yore. Kaju gombe nala ya, bija tat longu dunje jeje chinsha san, chongki rinne juge, gana dike dukshin naga pesunga, longu dunje jeje chinsha sungri. Ta jiri ila gala, bila chasha suna jira, bija dite nyingba nyingya rido wa gala.
2: Yes, yes.
1: Ta bila chasha suna, pyona keba, todar gyokbo ze, se wara jeba, tuyji yigi la, tingsang tuyji keba temje chun, tushi mi tuyji, yigi di, rikba dhenje tuyjin, chayadu gu, ge rikbi, jungze nyemu pusum basdu gwa nga zhulungba nyemu pusum basi gwa dugal beze kore nala jamiyang gyungi agui loksu tis da susu agui yiksuk de tribi yinzi gwa rikana kenpa jingi sikda ngozar che salu jangbe tungsup lobun zendar tang loke devla sowe lachu gombodar penlum niki shudu gehor zes da penpo da susu lubi da shudu adi yabu shibu zayaba yinzi gwa dugal beze jun jun churu kungzin pangmo penmo ten zangla tuja wese yundamu chinchunyi ki shepto tsuyishinze tekba kurdo ku ngozarchi sisum lama ki yum dishinbe teba jengi chukbu geseti cawe degla budi udinsung 자자타기 튠바 미긴 튠에서 땅을 튠미선 보도 중소도 월가라
2: 친구다 나 그나 지머 봐
1: 어디 봐 그나 디 신구디기 맞아나 내가 나랑도 안 당부디다 배워라야 당부랑 디 뭐 신구니 디 그나 디리도고라 까마 봐 르베도 지 말해라 디 나랑도 장건 교도 교도 월
2: 지 디 가서 지유나 니디르 봐
1: 니디디 예수 나 주고 베디칼 건교도 돌지 딱 나다 가래를 쉬주요나 겐편도 저실라 직송도 나랑 봐 그냥 안 당부 이게 되니 간가 니모지 임버체나 겐라가 된대 송면도 돼 니모레 송면도 돼 망체 니모라 라리 임버다 그나 답변이 사실 장말 거예요 이게 되니 장라 디그르 봐 망체 팅리 시가를 거도 봐 배신 간가 팅리 시가를 이게 되니 공 배신 공에 이게 공체 신지다 주 전대배체도 팅리의 여와 직디바스타 신 15월 속도 되니 꼬지 꼬에 되지 그랬습니다 이게 되니 니모지 간지 니디랑 그러니까
2: 네.
1: 나 배신 변에 차시 아주는 알아서 쉐바르강 여러발 쉐바르강 그 근주도 된주 간가 니디릴 네. 고년이 뭐라 릴 나 배신도 되게 간가 단딩윤이 차시 아주는 이게 되니나 릴라 배신 고년이나 릴라 맞아 니모마다 믿고 걸었잖아 나 디자인윤이 신의 니모응앙네 니모 신다라 배신 고년다 이게 되니도 요마 무슨 생각마다 요
0: 변나 봐서 수남답게랑기 어쩌나 말씩나 지론이 돈 계로로 계시지게 칸키 촉진 토벅규 푸익 익숙 계급 준비 의미 중에 휴자키 민도 카니베 낭 취바타 지르니 돈 집실러 니티 티균티 계급 준비 의미 중에 휴자키 민도 카시베 갸지 남자나 취버시 마옹바 니티 티균라 송경타 균진 지조티 응아르비 군디 띵섭당디 미 티베 망위 푸익 익숙라 롭종타 라바 니티 티균키 모차라 촐토베 제기인 시주
2: 단다 니모 쿄윤의 시에베는 신규 제제 김재빈님 망월에 시국간 지세 김재빈님 망월에
1: 부신군님 망월에
2: 네
1: 부신군님 대답에 저도 부신군님 대 나랑 저 근주박간 매벨
2: 네
1: 근주박간 띵주 차장 거버리 띵주 차장 거버리 띵주를 야 부디 니게 여러발 아니 두두제네 야 간주 간가 보숨네 야 고예 디제제 아니 미 간가 베디갈라 딜셔 여러발 이게 되니 숙제에서 되냐고 말해봐 이게 되게 딱 고급이지 때 띵주디 꼬여야 돼 마비디기 내 마부신 뺏어 겸겨도 걸 아니 디 바자르 아니 딜란 거여 그래 이거 말해다 디바 부숨 나라 야 부신 꼬니 배진 미랭 갤락도 유지릴까
2: 레스 레스
1: 나 디바 디나 그 롱바 디나 그 밑 망체에 갤라 딱 부신 꼬니 다 이게 되니 손으로 뺏어 겸니 뺏어 겸니에 대해 간거 되니 경찰이
2: 레스 레스
1: 오늘 등수일
2: 레스 레스
1: 이래 이래 또 너무 계절학적 루규 요리승길 무슨 거예요? 저기 이게 된 게는 다 걸어 봐. 이게 뭐냐? 팀이 무슨 거예요? 말 봐. 안 주고 무슨 신규도 다 두고.
2: 레슬레스.
1: 뭐라 신규에 대해 답변 채시한 손이 괜찮아지나. 응에 오다 워마게 고규 대미한 비 신의 제가 신수마다 지금 무슨 거에 대해 베베 규제 현대 만들어지리 두고 하잖아.
2: 레슬레스.
1: 라뇨 정도 비 균진보다 동기리 비 균진보다 정리 비 균진보다 요리 다 그래.
2: 그냥 이마 시우갈 다치아라 데 니브메돌
1: 올 나지 티 랑라베 티 시우미다 나오 다양 베데갈 보신 고니 지고게 용이 미도발 인지 미지게 파르자 나 밍레야 파르자 시크릴 보신 고에 데 이 티 숨 딜레야 밍레 파르자 시크릴 보신 고에 자와데 로알메 파르자 밍고나 파르자 시크릴 아니 파르자 티 티제 티 커블로제 파 저크릴 이파 이건 안저 보신레 따고 주네 치던 거죠선 저래 양 빼자 두 접선은 조카들 등그러발
2: 레슬레스
1: 독스레
2: 레스 근데 지랑 통도는 내가 나한테 딱 지금 로그에 다 된대 그네 된다 이제 피제다 우제 요마르베
1: 오레디디
2: 단다 니디 익숙거난 줘 여러벨
1: 여리 여리 내 갤라샹게디 익숙지다 단다 랑교정 가자 동기 가자 개그는 믿긴 좀 뜻이 들을게 지글록 랑교정 빈스 간게디
2: 레스
1: 지글록 니 여리
2: 레슬레스
1: 니디 니 여리
2: 레슬레스
1: 다 롤레나는 안데 디션 룩데 롱도르지리 겔라샤니디 루게디 마버르지 룩스 다 팅슨 겔라샤니디 베조당에디 야 응월 시부당게미도 마도메가르 겔라샤니디 젠자당게
2: 어 나도 니티기다 라다 아텐스 양진 고리리 신다다는 규만다 지 리리 차이베 나와레토와 내가 계지 열베 어
1: 열이나 갈라 다 베네 샤샤소나 틱드스에디 계침부로 발라 이길레 베네 샤샤소나 어 고딕 부딕 강딕스 고르바 딱 오진 샤샤소나 고딕지 부딕지 서주스 말랑주 도스 마태형 되는 게 다 간저 카겔 강바란 말이 석주 시즌 빨아야 도스 같이 제노 모집데 들러 석주 생지네 석주 시그리 다 말랑주 간저 님혁기 그래서 성주석 성주석 같이 그리 님은 전에 석주리도 이게 이게는 님이 이동도는 석주 시켜도 걸 다 강바 있는 다는 있는 강바 도스 텐제 강바링 붙은 거 봐 다다 까다 가다 나다 냐다다다 하다 되게 강바링 보봐 되게는 건디지 거 봐 다 빠빠마 칼샤샤는 저는 강바 이게 양카퍼조디 충어디 석주직고 알바라 딜레야 직직기딕디 양샤고 딜레고 알바라 다베네 샤샤는 성주 구디 다 꼬라 샤샤는 멍신의 커둑 직도고 안주진 파 커둑 직직진 양주독스 텐제 꼬랑와디 봄바체 꼽디 파요 거슈 가서 가나서 가디 독스 거슈 가서 알바라 거슈 가서 고
2: 민 거슈 가서
1: 거슈 가서 고 꼬디레 거슈 가서 다베네 샤샤는 살레 샤샤는 산에 로그 동바다스 다 로그 동바다 버라지 요시고 왔다 다미 코나즈 배시안 용에만 이긴 독송구도 와라 살레 샤샤는 다 스타딩 독스 가르지 독스티 독스티 되든 니니니 빠라지 얼바 니니 빠라 지중 균은 마셔지 거 있을 거 버려 다 알아 차샤스나 안 랑아 커브미 있어 나 랑아 카 랑아 세 랑아서 유용해 랑아 세 얼바 디카보 베선도 줄 거 있을 다 알아 차샤스나 지난 독스 가르지 동자 카 숨 열바 알 동자 숨 부디게 간가 지중 동자 디게 지중 매없이 이지 미지 그 답변 차샤스나 나랑서 다시 장고 중에 착자 거 얼바 딘는 힘제 이길 레베 착자 제제 지중 균은 마셔 거 버려 딱 가셔 이 차직 지라지 독스 가르 이 마신 아, 디 야가도 차지 내셔도 다 소소 이긴 팀만 인선 오다 디자디 지중도가 디견쇼도가 디견쇼도 답변은 샤샤소는 오제 멍신이나 독스가라 야도 사텐제 나랑도 독스가라 빨라 차샤 독스팀 다 디 마딩기를 봐라 빨라지 나중 유티디네 옌뷰스 그래 여러 전지 옌뷰스 그래 봐라 민코나 옌뷰스 그래 답변은 샤샤소는 냐다 하선 부부스 나랑도 샘지도 부부 여러 봐라 디 잡지 냐다 하선 부부스 Tidak sungguh tu boleh kita. Tapi jangan pemain canggih. Sengiman orang tu tahu kita tinggal sanggup tu. Sengiman itu dia dapat. Jangan pemain canggih. Jangan logo coba. Tapi logo coba saya dah cekat tak dah luar. Cekat tak dah ini lah. Jadi logo coba lah. Ya jadi itu maling ayor. Jadi beri kalau tak tinggal sanggup nanti kita tu. Jadi jadi jadi ni ni jadi cuma cuci yang terkutuk. Maling ni jadi. Logo coba dia ya jadi doktor jadi saja. Ya jadi mana tercium. Jangan logo coba ini. Tapi pejuan tidak syahdu kan? Mungkin mah ikut itu mungkin berbalah ber. Yang saya berbalah. Ini dia tuola. Tanya apa cuti? Tengah ramu apa sih? Cuma dengan itu jadi korang betul tuh sekali cikrang tenggelam. Tadi kangpa tuh sekali itu jadi ko betul kalau kangpa cikis untuk tenggelam. Betul pada dengan itu sekali.
2: Yes.
1: Oh tidak syahdu tuola ber. Mungkin betul tidak syahdu tuola.
2: Yes.
1: Oh tidak sungguh. Tengah tingsan kasih lagi cik tuju kerja kuren lah. 我再算着去，这二百出不平，是俺那做二百，人家七八单，说了二百的，差不多六千不就都在，怕把六千不比给了吧？
2: 是是。
1: 咱们这七八千都在那南疆买菜，给了吧？嗯。这咋想呀？
2: 你妈那个别的别算不了。
1: 啊，别算不了，下不了吧？了，第二个他个让了别的去，顶得下呢。咱想俺们那阿弟鼓励的是我多了。嗯。哦，阿弟鼓励，鼓励的。他这边的想想说呢，阿拉呀，天天把张电视那是天天叫的。他这边的想想说呢，肯定的呀，听声听个民族，听个民族，阿拉鼓励这张肯定同志。但你这的呀？ 이직 면직 알아야 파 락자 튕기래 장댄스기래 이긴직 진보당 가도도 전에 나 이게 낙살면 봐야 뻥구 밥어다도 걸 아니 정구 밥도 전에 뻥구 락자 템버다도 걸 아니 야 진비슈도 전에 야 다디 정구 텐샤 뻬미스기 제부도 컨데체 후레스 송브레스기도 걸 이긴기 아니 이긴기 야 테니 빼 야구도 민고라 장댄치셨어 안디 데랑 트위스 네 데는 밥도 걸 오메일에 직 접송구도 걸 임버체는 오메이게 나로도 지다 딘데 말이샤 오메일에 나로 거부 딩가자서 거부 딩가디 오징기 양들한 리도 걸 오징디 데벤 샤샤나 오메이디 독스 제제 거부 딩가 제우 말 오징디 독스랑 지도 전에 다 편준이 제 베데 갈라 딩에서 커두랑 디그로 걸 니디디 이지 미지 커두 딱다 팅그리 다 버신 권에 있는 독스가 딱다 사줘 독스가 팅그리 커두 딱다 거부 디딩에 뭐 이네 이기 디도 있는 차샤소나 이긴 길럽도 전에 공아 열바 자매 공아 자매 공아도 중어지 나 라고 치중게 체는 체 라고 인지 미지게 디나라 공간 독스죽 아니 죽었으면 그 독스 찌르지 아니 죽었더니 인지 미지게 장슈스 나 진짜 죽었으면 제 룩겹자 책도 와 내가 안 묘고 주도네 딘데럭도 와 공간 라고 이 디나 죽 죽었으면 그냥 죽 죽었더니 이제 태보다 아 죽으러 인지 미지 슈가 맞잖스 아니 이게 디베디가라 차사 차오여버 봄사 봄버여버 이게 종부여버 디용거리스 죽었으면 그 룩겹이네 효과죠
2: 네
0: 비난나 받쳐 Sunam Topke Laki Kongki Gewe Shinyi Sangbu Giruk Sojong Nangkubi Ngakchui Samo Namnya Yile Songne. Chirunyi Do Nishulu Dawa Tumpane Song 콩키 니모 종럽딩키 니티 로키 덴슈기겐키 겐코르바타 티징 콩키 로럴 추츠 추주지 구이 뒤즈 제데 로모초타 익속럭가신 체베 기겐가라 니티기 로규타 디단소 람네 타바라 겔롭 니제 학점 소정 제유바타 니티 티균라 랑게 페베 기록시 콩타냠토 차리난신유
2: 그러니까 이마 당당하게 얘한테 나한테 봐. 그냥 지나 내대 레와 친구 주인 하고 밑으로.
1: 답배

0: 미칭 전에 갈라지라 배 나라도 링네세 이게 김교령 힘기 동냐나니 개조 힘을 요브다스는 동 아리다 소스 미규 다간서 소스 따라지로 발 내가 가리 있는 내가 돈도 빼자 제 옛날에 대와 가르 채우 중에 되게 뒤섬섬다 기축경 섬섬마다 이게 다 대와 기부체 참 대비 삼로 된데 교는 고금인데 올라 딱한 제 십지 그제 슈툼나이 디지 야가 여러 발 비제 경쟁 대전 비제 난도 돈도 대 대제 셈로 수고도 걸어가나 당부에 사자베데 리본낭 버친 랩세도 뭔데
1: 一直没这个老总结果的，的这些了，跟他，他看见叔叔，这里面的叔叔先把的他被当爷的叔叔先把的给他看见，家里人呢也被叔叔细细把都企业的，看见不消极明白的了，我们给给那个波拉的，光了就是来不行过的，那些不一个听见的，那不行过的，那点点点点讲讲老跟叔叔别的看了，叔叔悄悄把的恰当听见讲讲嘛，都过年讲讲嘛的，点点点点讲讲有嘛。别那么不错，广东省不听你。 中华人类帮助前面去张当日的改变，你们日记提供去陆军日军团提前去，天气军警协调所的管理员直播时，总体团作战时间等准了不严，听见训练结果。
2: 어머, 랑키 카레 가봐요. 디디 쇼페 구베 카레 리아기 없지?
3: 아무라, 도스 구난다. 니랑아, 냠치디난다.
2: 지다 간자. 디디 아메, 럭치기 슈불럼부디 키아레샤. 랑월리아, 도리 또 치앙고.
3: 아무라, 나 오늘 산두 럭이. 아무라, 야미네, 니, 냠베, 기쇼디네 주제, 세고.
2: 고모, 다 산삼시야지 카레 이야기 없이 온거
3: 아무라, 또 왔고 아무라, 나 카레 이야기 없사
2: 다 아메디, 지주 랑과 나는 민망 범인도 왜 제장 랑기, 럭슈디 이야기 없이 온거
3: 아무라, 니 럭슈디 이제 나를 해샤

내내 고금민도 오 벽에지 냠네 콩빠르자 캠파산 제담시치 별이 보면티 개무 교신도 콩니 별라 깨타 유배 빠르자 캠파산라지 지대한테 난공휴 나량 톰디 빠송 이남 양나 빠송라 세로 이남 시치 보면티 개무 쇼르메 락베 개무 칼급 급들 포션티 듄투데 보면티 공기 계란라 빠산라 세르그든 강이남시 개자직도 지시 포션 태양 개무션네 가르싱 장외 손남 치르응 난공기기 삼바라 포션 태 손이 딘제 까루와라 응이 도래견 까루와도 자수난 냠도 주긴 치기와 태낭다지 냠 퓨리 포모티 빠산라 시베라니 시사지 퓨리 기민기 제수라 냠바니 미틀 시에서 제바 춘바식시 지시 난공 유기 다수 신배 추기 중단식된 비리 포모티 난공 규기 올랐다신 기슈 중에 계란 조부 민도 감심시 난공 유 중세 항상내 나량 포모티를 시바띠 포모티니 로디 박빕다 진치 중세 되라 차 시지도 난 나노 치이 마크베 진치리 디니 로나 축숨 축실 숨베 최토 나야 모동라 떼체 랭이레 로카셰마도 쉔바민도냐 난궁 규기 지야 마트베 최당제 계란기 알라 쉬어비기남 나라 마키 강야 민도 지랜드 포모티 장카르딱베 부디 청와 라바 창신 계란기 랭이 쪼포메바티 신기 시수 종두 메바 인스 난공 유기 예윤도 메쿠르식 체신 랑이라 토난치미 메라 모신겐양 메바다 포슌 태양 통규 메바시 난공 유기 기슈 중유 계란기 첸대 다신기 유탐시치 포무티 첸대 시바 강이 남스르 난공 유 지체 퇴체도 교리신 콘수 양이 미칸르식이 남 착집다를 삼로를 착바테바 이인 편수인 계좌 메고와 가리기남 신대민나 마당 체배지 롱대냠바르 샘나 가와두 지바랑지냠 포모티 쇼프 천자진 쇼리직 몰라제티 닝치 조신탄 요걸라 핍규르가스슈 시추 콩미 천쇼아티 랑바당자 락토 콩마르 주네 짐튼 칸키 고가르규 중세 제메표베 로시게디 샘바 쿠잉치르 라르 짐튼 칸나 쥐디 무튜 미키 롱주라 쥬르 코모타나 두베 윤중 기춘에 록준 심침두 초에 촘남두 립급 답디 쇼친 중외 천하 식계시 디타 밀람다 의유 강인 참미 재활출 예강두 립지 제두 니지토 크불론 예미 심칸기 차유토 메토아다 강리다 착지다 낙제다 야소기 순예 찍라 찍투두 차르 비리 테다 닌시에 뛰머르 주년 치신 강사 통신 뒤다 남박균투 멀 샘캄 수차 로이동키 낙동 오주 얘기다 빠링 비원 균이마 카진제 제차킨네 남투슈 람파르투 메코르타 랑코르소알라 큰토 지양 마춘신 가브리 랑코르토아감 양나 샥뒤 체유투 람초츠 비원 균이마 카진 제체토네 지수 링루야 지바다 초토 규버 총준 주버 띠시바 샤초 마르 시바소 뷔주체 자로 동달가루에 기바시기 그 빨링르 라바 창신 로망부식 빨링 통마중 수비 하장 다부두 빨링기 자라 모차르치웨 캐주시 예바띠 잔단 템부니 교냠 땜바다 잔단 팔만니 잠르 김냐 땜바 잔단 마부니 차르 띵징워 제유 ngayne chenpu shirachung, mashi balin büse kuryu ki chakin ke chenpu yinshin, ryoyang kangdu matua nyenyam ngay tuyum mi tu mu, ngayang tata rang tele pübe lusik nyambar du sir. Luwi tung ki nyingge pöksyu jakchir changhwa ni, kangla xina sabab chedur zhuwa dang zhi, ngang zib dang u zikzu ngay se hachang tu. Ku dupshu yuze go di zopur de ni, dungi, 시규 시신 둘러 땀주 법착배 개발될 때에
mi te pa ling le gyung a chenpo

생애남서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쉬우기 내생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톱에 루와 유일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생디 생애 니로 쉬우로나

0: 탄도 치와이 까민도 러지지 빠네 포무랑 러신의 쓰기
1: 러지 순토 비네 예 포무 소초스
0: 예 포무
1: 포무라 딘제 고글라 러지 지기 털러 소스 소이케샤
0: 바베 하코스 러지 딘 예 포무 루 진바다 없이
1: 你们得人来接垃圾的你也不没垃圾死个业你也不没说干不得孙婆爹对咱爸拦住把木看要我切三亚穷我松阿妹婆婆拦住他妈的给阿妹婆婆让给给别垃圾的治了大姐谢个意
2: 地震前三三不久三三卡巴有人婆婆天龙殿阿们困住丁年四季他一呢天龙殿着阿们死得民都阿子就等见了天龙殿过去他不是有好马上
0: 탭시 다그리 샹잔 한숨 나게 딱 봤으면 신중 낙수 쳐야 되지 범우 범우랑 그게 왜 라지디 밤에 쓰는 도부체 탁 치우기
1: 다그리 라지디 네 범우 이게 왜 라신지
0: 범우 드리 내제 밤에 내가 신다 용조 욕시하지
3: 乡长汉族那个送不能行前天龙地大解放他这个门禁他这不是他这一泼木他个人就我乡长汉族来了呀这都继续个种我是乡长来陪你乡长了乡长了他没有想过老师给他你爹列约的三句
4: 문에 말할래 쓰면 겹시라죠. 근데 용구리 수심브리. 그러니 보면 라스가 치도 제지를 치샤브리. 순두를 치와타 시두스시 치와스나 근데리야 쓰기. 제장에 그러니야
0: 我是 想战了，你这蛮难打，
4: 你这蛮难打。你也肯做呀，难免你问你苦就是问你。你这蛮难打，想战了。别错，那什么都没想到我，什么都姐姐，爹伯爷，偏托你有马子，你来爹伯身边中途接的，开始学习。那想战了，想战了，可是谁比呢？听你几嘴也不预备。
3: 家家大金木呢，咱们干啥下？伢听我说，没别拉这点做了，你去我当下。想着拉谁难的？第二朋友这边拉这点，他都我们家用给了。
4: 啊，是啥？天差了啊！我是你还可是？我是。哦，家家他金木干面的呢，拍这钱不是？第二年的拉这里啊，拍这女子说都没咱，真是穷不是？我呢也不着。
3: Tak ini ni aku susu, ngaran sulung bayang kahit tapi yang yudi, ni betah aku susu.

0: 八斤不拉，八拉给咱听三，姑苏肯这多。
1: 哦，喏，乡长啦，大天下，得不拉民多啊。
0: 哦，八拉给咱给六月个年节的柴给么，全部是别了。
1: 哦啦，大龙不顶这点茶呢，茶给是大，不里帮解了下。
0: 徐三千，八拉给咱给送别呢。俺做邻居龙兄呀，心疼呢，让你给个这边来。
1: 我这给我穷，今天地缸里呀，给到七岁的，咋的？这些人说不听做的大。
0: 那是罢了，这钱能还是等你养个月的。
1: 哦，乡长老总啦，天旭你个大，舍不脱山里给土边的拉菜着大。
0: 徐三。
1: 哦，给上不是拉月水。
0: 嗯，
1: 我现在论在拉菜的买不买水？
0: 是是。
1: 啊，哦，你看我手臂，是不得来托外，弄个破影做来几个月大。
0: 我这里当然生计。
1: 好了，现在学过巧了，俺们那几个月水，接着论在龙兄里呀，也吐的吐。
0: 他大侠。哦，俺从南沙大锅汤落江里啊煮酒，俺菜市开不门过呀，跟着徐斌。可那水呢，当然送人给。台不哪里呢，今天是快端了。
1: 知道了，乡长啦。等到俺走，大年也不去吃烟穷逼呢，年轻的是个千不给多的生逼。
0: 徐长。
1: 姓忙子的边穷呢，而你，年六月年岁得来。偏个嘛是为了，茄子，俺姐妹，去哪里呀？夹脚胡大兄弟的。
0: 那是罢了。
1: 哦。
0: 大大人，等俺下课时，老崔家的崔姐呢，真是名多。我连没吃完能心穷死。
1: 哦。
0: 等一年嘞，忙过事业，我会是来吃伊。
1: 哦，乡长啦，大爹军药嘛是。崔没了吃。崔大人的绝钱不说吧，上面落个几吨洋钱啥的，我呢扛不住吧。
0: 那是罢了。
2: 台头前来军堂再女娃，穿的七月土，心酸就吃几粒酸梅把铁大浆，前面奶奶怎么不怎么来，满脚梅把糖，一个洋钱来月经，孙奶奶的对看天柱，人称给吃过四十多个把糖。听我一起给听别联系不同，忙做忙不息给胡生强没把球不接前那样。看到了孙子龙兄给杨兴加起外实习等多，拉起了给兄妹八点给孙秀问不同，拉起了给等来俺阿妈拉起热瓦西拉，邱生强七点突进，接入七栋国际出租车过路，俺阿妈拉新北密码公司设计安全天岗给主任了。当天中午时，连连托九百人唐伯如，俺阿妈拉起公事堂，团结若卡给连七百促进工作那么些，特同团结若卡支持行动，经常支持行动片面，公事事不如国局停止难的，村的起色加高的，政务给上部没那样，拉起给上部越把铁托呢，团结龙雄图，拉起等呢上部越把三线切足的。拉起了江村外的密松通系统沿的沙托布罗截图不同，即弄起了铁站对面规划的茶厂堂天水康都洋截图不同，你沙帕扎建了截图不同，从拉起了接上了金牌主角不同细节的原点觉得，按照孙子龙兄弟帕扎写起来，厂堂长么家舅舅认不得人，拉起了等呢参与引路所忙做了可跟龙谷杨奶杨土那我谁。
3: 我是主任堂总来陪的，也陪难得。
0: 大爷，我看你是不是还要我们的？
4: 我是，今天送
3: 我们难得。
4: 主任来也陪难得。
0: 有有，
4: 收的。那是，那休息去难得。
0: 到休息的嘛，收的。
4: 想俺去吗？
0: 想俺去。我从大区第四餐的南山中医。
4: 那是。
3: 我是，你要到休息的。主任那个公司食堂过南餐没着了。
0: 我的，你吃上过的隔壁，今朝是一起接个咸鱼，你上面还可不熟悉鱼？
4: 那钱呢？要不其他全部摘？
3: 那钱呢？
4: 上面落个辣菜的表演，巧遇几单了。
0: 大康达，研究员呢？可以给你吃上咸鱼， 지단 전에 상매 넘겨 영어 띵기.
3: 이데 이인데 이. 라지 더비아디 소스 김실이야. 편도 유야체 들어볼.
0: 최선체. 다 윤스 모티제 내고위나. 태롱당자미 네바투 조스 조고동아. 태롱당자미 조터 약슈디는 신조 나스치기들이. 텐게 조아 숨부치고 라지든 드예스다 요마지. 조아 신다 창매 님도 되고리 셀럽이. 언제든도 이라니 사승일이야. 비디 쓰유다.
3: 어찌 그네 그네.
0: 라지가 치도 이라니기 수수 보고 있네. 르담브리.
4: 네, 포모저가.
3: 됐어. 이게 맛있다.
0: 됐어. 뜻음도 맛있다. 뭐. 딜랑한 주 탄데 파르도 냥베 동예디에 마치 치오리.
3: 문해질어.
0: 자치 신이가 미베 긴게 만주촌 집에 그도 다 나 주 세명 양고 전부로. 인캉보야 캉고 창마 테리에 열어 데오리. 퓨싱토아야 라게 룽게 체제 사다 정보 쪽으로.
3: 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姐徐三 야 용거다.
4: 왜네지? 라체트 투베이나 디단체치 자이키르바. 자유베슈고 제망안즈 타그링기 리캬테데덴즈갈이야. 추소가 드라마고 용거지.
3: 문네지.
4: 더도 쉐마다 르루 망츠서초지지바.
3: 문네지.
0: 그라니게 시에 당장시. 만치 라체티 야우스테 투비나. 나란즈 정이기 준비. 디길이야 롱주 지구유비마세 대외 불업 서규리야 핑거지마
3: 문혜지
0: 턴도 이키라니 사주니기 양아야 겹겨 딘제 제바야 말해 쓰임디니 이키라니니야 야슈스긴다
3: 오지 딘제 순나 말해 조린라
4: 아휴 아휴 쪼딩게라
3: 오
4: 다리게 지나 나란츠 라순팅 가즈 오브지 아
3: 간다 신고 주제 상마 라순 소규 용비
4: 하셔다 상만 가란츠 미게다 착바구제 오브다
3: 제제 오지 섭섭지 앞에서 야 대즈랑 예스도 스케시 라스디게 녀마 오친구
4: 야 오지 빌라 빌라 다 같이 해야 라지 신구 참만 맵챵샤 저딩게라
3: 오
4: 교시가 배다
3: 가자자
4: 라지 신구 제람도
3: 가래
4: 재밌나
3: 라지 그 신구 민도 에
4: 어
3: 오지 나이는 뺏사샤 댄댄 스나군 텔룽게 갸브리
4: 아치다 댄이 장시 가사 님은 방치에 배워야 참아 동부자샤 다 같이 오래
3: 다양게 주규리 고풍보 예단 접게 휘는 나 송바 란단 주구 유세하는 신 난주의 양게 주근 주기 순 주기 주기 시기리 어리 배스란 예스도 시기리 댄소 녀치오 글리치 아
4: 你拉过别人的车去，哎，啥的车大车小，坐大将买，到了头去，你大妈进进去的。哎，我让子龙不的，我了你车都讲讲什么，我的车不是。啊，当然也是狗屁。哦，我的苏能大木多。能大木多。哦。哎呀，但是呢，那些用车做的少。
3: 这下，对的，俺俩这破门来新皮给，岂不修不恰多啊？
4: 我是下，
3: 那这点呀，送给我要求的是吧？
4: 您的。

0: 平常龙七年七里空，别给龙七年谈的龙七六七里先输赢。
1: 你真第一人了呀？你木头姐，这这个给在外苦炖汤提鲜。这只汤之外，难度考虑过了。木头节，我的徐子玉。这样，你在昆明南了呀？因呢，俺做早晚六种七百个了呀。汤不腻了，汤不吞西呗，吞就要着了。吞的，可是我的送什么能行？吞的，红个七缸西部没人了呀？因呢，吞了特别，但明记这是俺做我的送什么着了。到那第一个个吞的。俺做肯德基了，烤骨鱼们，卡的腿鱼们，俺做一食堂，文字吃，那阵点难了，木就吃更大了。我那第一个给吞食的大吞不赢呐，羊呐，今年吞不赢呐，羊呐，第二年的寒冷时候，毛肚白羊吞着咸大鸡越大。俺做我那第二些白吞的有你肯德基了，烤骨鱼越大。俺做想了呀，俺白下节一时文字机起个人，到后来俺做汤锅大吞没吞个，吃那三毛汤一时机虚口吃不赢呢，被那吃下，他把设计是弄不出来了，他把设计那就条件俺做到六种七百个了，总是没得，他把三难给解了，该在家给我弟弟教哥哥要的。这教骨骨鱼呢，我那按照大吞汤、大没吞骨汤呢，三毛汤一十几七百银呢，他怕啥的给参谋了，仅就一个就大个一万七百更呢，他把啥的给银呢，赔的软了赔的，到那他把啥那么给解说，给家伙的给的明细一个钱呢，大康移民了，我最吃骨头的呢。嘎家大把咱南坡是就在那嘎的坡一亩的，但我呢，那就七六给那么点我呢，写不赢呢，他吃不得是呢，大吞不得吃不得。但我呢，第一个个吞写不得，他们老大吞不赢吧，这个我就吃过个一代，羊俺就吃个九六鲜我那羊，俺就我就一宿吃那这个完了，别吃下不赢呢。那么拉拉气送我着了，那么什么那么恰巧我送我着。那么拉拉气呢？那么拉拉汤气的个大康移民啊，就一十片了这个的。大一十片就在那那拉拉的个了呀？那仅就给大个一万七百个了呀？第二了呢？大门铃的是吧了？大地西一个西不地南呢？住西不地南呢？没些马就完了，马的开的是呢？大毛的是吧了？大毛的。那么拉拉那么个解说。他也在吃起个起家伙个呢，卡的呢明显吃呢大毛的，大脚的记录给那么点我呢写不赢呢，大吞白吃也多，羊大没吞白吃也多，大钱呢特进早晚了呀，那汤姆尼了汤姆吞送我就来家汤家的西呗，吞着的，大吞白就了我之前呢这个多是呢这个名多，现在看的是呢杨树大吞白赢不的。马就完了，大米吞白菜也要着完了，加上地主土马松，到那俺这你不得今年吞没吞团的三亩汤一十几七块钱吧银呢？别那看看气送着完了，他们你了他们吞没银子，看看气的，卡他俺你的今年我那写不银呢？今年的挣不着，到那卡的明细钱呢？我那今年卡的是呢？今年的挣不着。到我那看看气焦哎，搁不了牙龈呢，今年的吞不得。大铁大的营养，大米吞不得，大米吞不得，看的是呢，卡的金柱个钱呢破的，俺的金柱个钱呢没的，软了没的。顶天松子子呢，今年吞不赢嘛，康熙了羊大米吞不得嘞。到我那俺都特进下边别的一许没的许不呢，他不杀。他把三男给接了呀，伊呢，该在家去给教姑姑要着吧了。大教姑姑要呗呢，特进一些钱不能行，大吞不得呗是呢，大吞不得。我那今年吞不得呗是呢，今年吞没吞的，俺就一些钱呢，这个的。大白提大个男呢，他的今年写的着呢，今年的缩影是了不着吧了，他的今年看的是呢，去了。 사디 기네드 카레스나 게레 테다 남게 제수 자야게 인젠게 체 가이다 갸기고 기딩원의 셰베나 어 가디나 기네 셰베 걸라 기네디 짐바임바 셰베 인자 기네 미튼버데 최상 디급기 튠 세게 튠제 조르발라 다 튠모 튠고네 용수 문제 셰베네 지금인도 오나 기네 원의 문진탕 27배 이네 지금인도 오나 디가 그 튠세야디 튠제 공도 시에베 튠제 디게 마데 다 튠바에 마데 게네 튠바에 마데 다 딩이니 머인베 튠제지 유바 세세 체베레 마레 체베나 디가 그 튠시바디 외바탕 참바 세지 그 튠중 안주 깨지는 외바 요아레 디 참바 요아레 세기 깨지 저러와 디급수 중외 외바탕 참바 시소하게 고든려야 문주의 최고구 두스 따오나 외바탕 참바지 이는 근대직의 시에구가 알았으나 불개기 룰룩탕 참바 불개기 룰룩탕 외바 따가는 신기 불개기 작바 불개기 춘이다 툰바 딘대직의 문주의 최나 야구 두스 다 튐벌러 문지 체네 지금인도 깨네 튐벌러 문지 체네 지금인도 언데 진주가 이게 최다 그지라 최 대탕 대잖아 외바탕 참아래 가르 외바래 가르 참아래 배서나 뷰개기 룰로 뷰개기 작바 뷰개기 춘이탕 튐반 참바 외바 충자 니가 그 튼시바디 딘대지글라 문지 최고도 숨 하세 크게 나와야이나 디제체 현다그 첩려야이나 각기구 기지와라 각기구 기디 숙체부터는 배주체제 고쳐버 지기래와라 크게 나와 배주체배 이내 투탁주 요래 머딕바에 개요마래 제당 배주에 지기 요래라 배주체배지라 못튼버딘데 크게 나와 이내 교육해민도 다음에 제현다그 첩라 각기구 기폐지 전에 지구도가 뭐튼뭐 개민도가 더뷰 공자탕 삼루딘데 공바딘데 신예 융구레데 사세 켜게 나는 대다리 인양 뷰게 뷰이 폐지 신예디 사사 코너 말이 봐라 사사 코너 말이 서구 민용화를 다 컨대레스나 단대 투미 자와 나는 폐지 댐배 라조 치룩 딘능시 이도라 따지 크게랑 폐지 지금 예자 사세 크게 나라 딘데 인강 근데 서구 현다 야마나 뷰이 뷰게 폐지 진예기 내 현다기 기에탕 이기 나라 대달 맨자 공도 카지게 문지 대달 제바 이내 니카르스나 따다 머뎁지 레스글 사세 크게 나라 멋이 대단 폐주 지내지 유바체 고추바 지기 요리대 이도도 퍼베 겁라 야이나 단대 투미 자와 나라 세웨 자조르 치룩 디능신 폐주 체발레 크게 시샤제 되네 이도도 범년디에 공부를 봐라 계시 대다 법의 구체배 있네 땅 안도 갔으라 자조르양 노샤스 되니 개무개라 소과 티게체라 소배 내주디에 튼당 튜미르 봐라 제사 크게 난라야 고추발 체바딘데 동규 여바딘데 레데 이걸로 법주자네 되니 크게 되는 신 모집 체제 이기 자조르 치루는 신 배제 체과디에 양 통을 봐라 제사 네가 그 튜세 줘라 투세디 당아래 때문에 다툼베 말에 기네 툼베 말에 오늘 네 가르툼을 위해서나 다 뷰게기 룰로 뷰게기 춘이 다가는 신기 다 뷰게기 작바다 툼바지라 문지 채나 근데 야구 요리 성도 아이 나도 공도 자올롭종 700급라 채스만 능신 자외 나라 야이나 디디체 아이 낭네 시 무슨 땡제 다 약히고 이주어 와라 약히고 이디 자나나 있나 무슨 마세워레
2: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베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来见电影人平庸落得前面给人期末啊七点多几拉年平庸大锤日别过了七点南西月别先拿有秀
1: 참나 오늘에 약히고 이디 근데서 문제 최고의 유명고라야이나 나도 모두 지수근다 약히고 이디 디데체도 근데서 주미 문제 최고야래 대세 최고야래 디고라야이나 제가 망불난라야 공도 송심변능신 자외난라야이나 둠바니라 둠바데 시베 치강지로라 치강디 대세 치베 가블야이나 토바치과지메자 我一把今天几个大瓦汤我们的七六级接种一年的羊可是那贴近的那样的呀那忙不停就要的再不然就学不赢了这些天啊起过一七月九零那来天天呀起过一的七月四的大瓦人心大瓦的这些中国的了我们的七个人过来那么我们这卡的下不得的是呢我们这里呀一呢 아탕야니나 투규립시잠도 야마나 단대 다조르 치룩 능신 표주 치사 유네 표주 체 민두스에 그 튼다레 마도지기 표주 치사 매발라야 있나 근데 레고뱅 예바데 요마르바 레마르바 좀제 가다스나 표주 치사 매바 제가 단대 다조르 치룩 디 능신 표주 괴베 내 딘데 예베 이네 다데제 체기 디게나네 키 이 키수 마도지기 기타 타고 이기 디난라야 퇴샤스 퇴배마제 라조 치룡원의 시에베 인해 단대 라조 치룡다 인나 다 퇴인 대샤스 디나 두지지 샤나마데 셴 카르샤브레스나 제로 게제 뉴슈츠 좀 잠

좀 뒤충보대 천놈이 가다서나 아기구 20에 디데체데 페지 집에 규름 나라 되네 림달 충와 군대양 가다서나 어 대바직바 탕 잔이보 여바 셴양 강바 카공고베 고바 여바 소하게 좀대 대달아 되네 되네 림달 충와 레세게 따와딘데지 충보대 대달 이양 야키구 20에 디데체디 다 디데체 임발이야 텐좀탄 독과 최고야 매자 단데 공기 시루디게 네 갸지 퓨게 농딘 셈바보 남기 내든 딜러 짐베 퇴바 딘데 사약 치도 모두 잠 슈버 이마도 안주 야키고 20에 다디 슈겐 임바 태양 둠바니라 둠바 대시베 강바 태당 도아제 강바 카공구나 이제 졸구구 예바 소기 대시 지룽 티능시 대시타 문지체나 디그제 알라 언데 야키구 이고라 야이나 다 케베트라 시룩탕 문지체당 태다 예베 따와 좀바 예바 디게 네 모두 제바 잠이 알 리젠 디나라야 네 야지 세마보 남라 제다 셰발레 나도 투시바디 영인 컨데지글 코구유민 타 셴야 다 제제 체 야키구 이디 자와르야 워스 세메베 워유기 던지라 미제 야키구 이디 컨데스 문지 제국구 유민 타 야키구 이골라야이나 다 케베트라 순당라 카르 유민 야지 세마보 남게 퇴바사베 체도 我这张 슈바인 列战七面党了呀 你没有推荐 这张写不来 这张切记 团结就足给 那么了说吧 参加做了我这修足月呗 参加做推荐都

0: 주 모두 라린 떨궁이 시주부시 딩레 코네 비웨네 수 예멘 수슈마타 후사이 장치와 타이기지 아디타 허타다 아디르 모두 민득양리 치바 시주니 니시바 리부시 총리부 민주태기민의 수제체바식나 타팅기 민득양리 치바 튕긴티나 용타리아 미개탕 주비 기람토쇼르교부시 딩레 코네 비웨네 수 도농 출동 계급 직수 기 시주니 세타비니 도농 출동 계급 직수 통능 시비 도농 조퇴 계급 등기 도주발 마주농 기 템보라 교 동급 미바타 도급의 세시타 통용 용어 적용 마세 좀더 띵리 용어 송경 적유 야자 적유인 시주시 디글레 코네 비원의 수 우르스 친지부 진사바 자글로와이 시주니 절변기 우쇼련치 고수 자묘이 우르스 마켓 증로 자르벨레 개회 천수 도대 시규 로든베 담슈 골링거 디니 롱부 당미 초부타 뉴회 츠르미 초스로웨 로든베 콩미 담체타 직송시 장계급기 로규 남미 동회 뉴토티 계급선라 구르 주민년 시주부시 콘세 선교년 준 슈겐 다우 준타 리젠 겐구나케 다우스리나타 선베라시
1: Mimi da chiki, nganzu lao bar chuki ji.
2: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 ji.
1: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do gupe chijui, mu chi shuze lembar chi.
1: Mi chiki, zhe yang si, gyang zhe che cho.
2: Nyam zho rime zhe wani, ngen ji dende, yang chen si ki.
1: Se chu kang si ki, yu ki minan, gyong war chi.
2: 미리카기